0: 사콩용제 톤콩 지기지를 차는 곳이 있디. 차치 담비 찬르게 차들 쉐고 랍당 아름바 차르제 제니 럭터샤제르셸. 쯔 델용 찬르게 차들 다비 촌혼제 조동 수비 쉐고 당 찬르게 차들 체르 베이드 조비 지기디 회스톤 쉐고. 디브진 마트버그니 당 제컴 찬르게 데통 찬르게 태듬 찬르게 수가 조동의 연덕 수라 비제 수제 인상. 찬슬라 년심 던제드 조비 상글 당 찬르게 스템시 마웅버 촌십 쉐비 상글. 여름 멍초라 판비 찬르게 차플 상글. 년주르 젤니 찬르게 히브샤 차플 동비 상글. 찬르게 차브데치 냠즈 니반 돈플 쉐비 상글치 체둔 찬르게 차브들 상글 안아스티. 촌듬 개치셰고 잘르 참철 이홀.
1: 에다브자피 치 섬제니엔 촌은 상친나 마토르 장총클 니스퉁 니에트글루 로르그 디스퉁 스와암. 그거선비 촌은 아름디 시간증 잔더치 롱롱롱디 스피스터 저쪽 입주르당 샹식 톤진 잼총셰고 베싱. 리르 소소스 근준당 필리핀 티츠브당 자치 롱족 망초 타렌드 냠좀숑라 냠데 로럭 제르가실라 템르시흥 냠흑치기데 샹디 다르프짐 단출글랑 탕디 쉐고너 몬드블랍 거스톱 쉐피 망슬로 진좀 흐인라 톤진 뎀총 뎀투 쉐피 스타고 가친 식장 예네 스티브디 기어 마스우 쳇든 샹식 톤진 뎀톰 쉐팝젠니 코트르랑나데 케비 뎀트 치 삼밥지기데 곰깡 덴피치 마스우 르장도 쳇든 샹식 톤지 치 망샹 흐사르브시니 샹디 다르프지 낭코르 그흐팡 바레레 쉐고 테르장도 쳇든 샹식 톤지 쉐르톤니 즈크템 쉐퍼 캄즈그니 로르그나 브조톤당 뎀총는 뎀클 쉐테 로르그 쵸토당 촘라 뎀틀 토니라 니파토피 페이지 지가 진좀 흐인 바레레 옐르니스 디님테 사쿵지 쳇출 피르타 강업출당 티미흐 담실 마술 리스틀 차프톤 소치 참바페이싱 지디기 마술 토르긴 쳇든 롱조글린 페이지 지 쳇림프탄 바당 르시브 잠비 마술 Torgang Rangshung Tonzi Shipi, Sakung Jeff, Chichu Pistak Ejur Shite, Shangli Tang Listil, Rigni Yukur, Tsongli Ji Liri Mampo Yamji Tangsub Shepper Kental Tang. Shegu Yeler Nis Shangli Tang Javi, Kili Gachin of Jella, Kilarambi, Rong Jolly, Chichu Pistak Anshu Shikang, Kili Ji Tonzi Spitzel Nansung Shepatang, Chichu Pistak Ji Kerpul Labur Guni, Rong Jong Mansu Latni Chenni, Yombum Power Skimapshi. Shangli Tang Javi, Kilin Timu Shajere. Mamtata Jinchen Maper, Gonsa Tang Yamli Kang. Rokchim jih shik chik tib shi di, Shangzhul shangzhib shi bi naba sapil shaji yin shing, Nornag dang wolig su rang sakni ji tongkong lar dini, Shpilag lintum shi di, Jakob shi nang chomrar jar chi ji yin sir. Jilun shongar tarna, Sakni ji shangli dang jibi kilin gai lima li shik dang, Rjanur kerpung nyamgu, Kung o mami nyordib shi pa su ji naba bjinni, Rokchim shtongchag lagla yombab jomr shnetib shi khang, Chedin tonzi mangbo shi la, Jakob shi nang shjedin huangig topa dang, Tonzi kakhi khib shi jitan chong tabab shung. Ermaso kenden son torgun gir devrg ni khin rong joli chi ma ji ha chang tan bo yo le ni wi long ge jang sang ni chi xiang sim xia wi ji ji guo zhe ge nam zheng so su le ter sa pu xi ba dang jian kim chi kin zi ba dang tuan di chi kil dar wa jin chong xi de dem zi li ri chi yong bu tuan de dang xiang xi li ran pu ge jian ji dar ken de dang ni er jian du xie den xiang xi tuan ji xie tong ge zhe chun de jin chen me per che chi dong a dang xiang di tuan di ren li gong pu xiong xing rong zhong mang chu chi yong bu tan bu par ba dang ᱡᱚᱱᱥᱚᱵ ᱛᱟᱨᱯᱤᱪᱮ ᱴᱮᱢᱡᱤ ᱢᱤᱱᱛᱚᱱ ᱞᱟᱜᱥᱤᱱ ᱛᱟ ᱪᱮᱨᱭᱚᱞᱮ
0: ᱡᱟᱨᱢᱮᱱ ᱟᱥᱮᱞ ᱪᱷᱩᱝ ᱟᱨᱤᱜᱡᱚᱝ ᱞᱮᱨᱜᱮ ᱫᱟᱝ ᱞᱤᱥᱛᱮᱞ ᱞᱮᱨᱜᱮ ᱪᱮᱢᱟᱱᱟ ᱢᱟᱝᱯᱤ ᱧᱤᱝᱜᱩᱱᱟ ᱡᱟᱨᱢᱮᱱ ᱪᱮ ᱱᱤᱜᱞᱚᱢ ᱯᱚᱨᱟ ᱯᱮᱵᱤ ᱞᱟᱝᱥᱛᱤᱜ ᱠᱟᱥᱛᱟᱱ ᱛᱟᱱᱛᱚᱱ ᱡᱟᱢᱱᱤᱝ ᱭᱩᱝ ᱪᱮ ᱠᱷᱟᱱᱡᱩᱨ ᱱᱤᱣᱩ ᱞᱟᱜᱡᱤᱨ ᱫᱟᱝ ᱠᱚᱨᱛᱷᱤᱝ ᱥᱟᱨᱵᱤ ᱪᱟᱱᱥᱞ ᱡᱮᱡᱤᱨ ᱪᱮᱱᱫᱟᱱᱤ ᱡᱟᱨᱢᱮᱱ ᱛᱟᱝ ᱴᱩᱝᱠᱤ ᱠᱷᱟᱱᱡᱩᱨ ᱱᱤᱣᱩ ᱪᱷᱩᱝ ᱧᱟᱢᱞᱤ ᱞᱟ ᱫᱮᱱᱡᱚᱝ ᱨᱮᱜᱟ ᱪᱮᱢᱵᱩ ᱭᱚᱥᱮᱨ ᱯᱷᱟᱞᱮᱱ ᱠᱷᱟᱯᱷᱨ ᱫᱚᱵᱤ ᱴᱩᱝᱠᱤ ᱡᱚᱝ ᱪᱷᱩᱠᱟᱝ ᱫᱟᱝ ᱡᱟᱨᱢᱮᱱ ᱪᱚᱜᱴᱤ ᱜᱟᱨᱢ ᱧᱟᱢᱪᱮᱱ ᱡᱟᱱᱫᱟᱨ ᱡᱟᱨᱢᱮᱱ ᱡᱟᱢᱱᱤᱝ ᱪᱷᱩᱝ ᱨᱤᱝ ᱜᱚᱴᱷᱤ ᱵᱤ ᱞᱚᱵᱞᱟᱝ ᱪᱤᱪᱤ ᱪᱤᱱ ᱧᱮᱨᱜᱤᱱᱤᱱ ᱱᱤᱜᱞᱚᱢ ᱯᱚᱱᱤ ᱡᱚᱜᱴᱤᱜᱟᱱ ᱡᱟᱨᱢᱮᱱ ᱟᱥᱛᱟᱜᱢᱟ ᱫᱟᱝ ᱴᱩᱝᱠᱩ ᱛᱟᱝ ᱡᱟᱨᱢᱮᱱ ᱪᱮ ᱠᱷᱟᱱᱡᱩᱨ ᱞᱟᱝᱥᱛᱟᱜ ᱯᱷᱮᱞ ᱯᱷᱟᱞᱮᱱ ᱠᱷᱟᱯᱷᱨ ᱫᱚᱵᱤ ᱴᱩᱝᱠᱤ ᱡᱚᱝ ᱪᱷᱩᱵᱟ ᱠᱷᱚᱱ ᱥᱤ ᱭᱟᱝ ᱜᱤᱛᱟᱱ ᱫᱚᱱᱟ ᱧᱟᱢᱞᱤ ᱥᱮᱵᱨ ᱭᱮᱪᱷᱤ ᱚᱯᱨᱚ ᱥᱮᱜᱤ ᱴᱩᱝᱠᱩ ᱛᱟᱝ ᱡᱟᱨᱢᱮᱱ ᱥᱩᱱᱤ ᱪᱤ ᱨᱜᱮᱱᱪᱷᱮᱱ ᱢᱮᱵᱨᱟ ᱡᱮᱨᱤ ᱛᱟᱝ ᱧᱟᱢᱞᱤ ᱥᱤᱱᱟ ᱭᱮᱪᱷᱤ ᱪᱤᱝ ᱜᱟᱨᱞᱤ ᱡᱮᱥᱩ ᱭᱟᱱᱞᱟ ᱴᱩᱝᱠᱩ ᱛᱟᱝ ᱡᱟᱨᱢᱮᱱ ᱪᱮ ᱧᱟᱢᱞᱤ ᱛᱷᱟᱞ ᱭᱮᱪᱷᱤ ᱪᱮᱱ ᱫᱮᱢ ᱥᱚᱨᱤ ᱯᱮᱱᱥᱞ ᱥᱮᱨ ᱡᱟᱨᱢᱮᱱ ᱪᱮ ᱠᱷᱟᱱᱡᱩᱨ ᱥᱮᱢᱡᱤ ᱠᱷᱟᱝᱜᱟᱝ ᱜᱩᱣᱟ ᱯᱷᱚᱞᱟ ᱥᱤᱥᱟᱨ ᱡᱤᱵ ᱥᱮᱜᱤᱨ ᱡᱟᱨᱢᱮᱱ ᱪᱮ ᱡᱟᱱᱥᱩ ᱱᱤᱯᱟ ᱡᱮᱢᱛᱩᱨ ᱛᱩᱝᱜᱤ ᱵᱟᱫᱟᱝ ᱥᱩ ᱟᱨᱟᱝᱥᱛᱟᱝ ᱜᱟ ᱱᱟᱛᱩᱱ ᱛᱷᱟᱪᱩ ᱥᱮᱜᱤᱞᱟ ᱴᱩᱝᱠᱩᱱᱟ ᱛᱩᱝᱛᱟ ᱣᱟᱨᱥᱢᱫ ᱡᱟᱨᱢᱮᱱ ᱪᱮ ᱡᱚᱜᱵᱩ ᱜᱟᱪᱤᱱ ᱥᱮᱨ ᱡᱟᱨᱢᱮᱱ ᱪᱮ ᱡᱮᱥᱩ ᱞᱚᱱᱪᱤᱱ ᱥᱟᱨᱵᱟ ᱥᱟᱨ ᱯᱤᱝᱜᱤᱵ ᱫᱟᱱᱫᱚᱱᱟ ᱴᱩᱝᱠᱩ ᱜᱚᱞᱟ ᱥᱟᱵᱤ ᱥᱮᱢᱡᱤᱜ ᱥᱟᱨᱯᱮ ᱫᱟᱝ ᱪᱤᱝᱠᱩᱞ ᱞᱟᱜᱪᱞᱟ ᱥᱟᱨᱛᱩ ᱡᱤ ᱡᱟᱥᱛᱮᱱᱤ ᱜᱟᱪᱤᱱ ᱫᱟᱱ ᱡᱟᱞᱡᱟᱱ ᱤᱠᱷᱚᱞ ᱡᱟᱨᱢᱮᱱ ᱪᱮ ᱢᱟᱝ ᱧᱟᱢᱞᱤ ᱥᱮᱵᱨ ᱨᱜᱞᱤ ᱭᱚᱞᱟ ᱪᱟᱯᱨᱛᱟ ᱴᱩᱝᱠᱤ ᱵᱟᱨᱠᱮ ᱧᱟᱢᱞᱤ ᱞᱟ ᱦᱤᱱᱚᱝᱜᱤ ᱥᱮᱨ ᱡᱟᱨᱢᱮᱱ ᱪᱮ ᱡᱟᱢᱞᱟᱝ ᱪᱷᱩᱨᱤ ᱜᱚᱴᱷᱤᱞ ᱵᱤ ᱞᱚᱵᱞᱟᱝ ᱥᱚᱱᱡᱤᱞ ᱵᱟᱢ ᱭᱩᱮᱱᱡᱟᱝ ᱛᱚᱞᱩᱱ ᱡᱤ ᱥᱮᱜᱤᱨ ᱡᱟᱨᱢᱮᱱ ᱛᱟᱝ ᱴᱩᱝᱠᱩ ᱨᱭᱟᱠᱷᱢᱤ ᱪᱮ ᱞᱤᱜᱢᱛᱷᱟᱱ ᱡᱟᱱᱥᱩᱞ ᱫᱤ ᱥᱩᱜᱱᱤ ᱪᱮ ᱯᱮᱡᱤ ᱞᱟᱨᱠᱟᱱ ᱫᱮ ᱛᱚᱝᱵᱟᱨ ᱯᱟᱱᱛᱷᱚ ᱭᱚᱞ ᱱᱤᱵᱤᱞᱩᱝ ᱜᱤᱨᱟᱝ ᱞᱟ ngarli mangpi jarmen je kheli tungkur yelngi stoshim she de songar masal psi chak nyam ni tintin go yo ser tungku tang jarmen je kheli chi alankur chab khong che nyam ni ne thangdi alangstak che deje ga chen shir shel ebo alankur che wobji ga lagtir khon nam sithe lantis de chu che jarmen kong si che nir ba fulu lien shu thar ji tan don jarmen che alankur kheli la chon na tungki kheli tin jan ya khonir thong marung wa dang zhobin je ba pheji dang sti che tu ka su she ba ngwan jir she gi ser
1: 朝鲜中央传统抗议七三七年这把单呢朝鲜安素等个七七不熟悉杰斯的运金正恩及七年个人安素等中央安用坦抗议杰克布参这个项目个立空节参这个把等项目个把李学巴皮拉特这批把等科技杰松多夫给杰克特同意特本同学习杰克布个三十多批这个把单呢朝鲜杰克布杰松参西部的科技安素等个促进他们杰克巴尼端比这个其实多夫给当日不见杰学术这种学的他们这个乐特尼巴跟着动画等 村子尼巴接着的东北切开了村门部杀毒西游了金正恩及人意思接送多会特伦不同学习学比参与巴等行巴李学巴比拉朝鲜结婚参见等黑色结实等嘛爹们的人巴等部接着个藏式等今日成绩藏式去拼呢金正恩及朝鲜的接送参西部的科技三十部的过去学比三十的人认识切开阿摩顿参次的政治郎当中前部学巴等
0: 针对这等呢朝鲜阿蒙红个执勤他们这个当日不见见别人来跟他同位三级汤黑人了企业接送参修做客给不及了他什么说明及跟他协平有事了七个人二家客将中公司一起三千年的这个巴达呢七个人个孟永进电话碰壁托米引进这里我们巴达呢联盟孟启威七个人约不能南镇能是个比节目的他所写本我国协平一环当地阿蒙永进电话碰壁相个了通过协平联盟 不满你等车不等怎么有把等门儿家这整理我们把等呢东北门不满你等车你电话屏蔽上个了谁联盟企业一天等我过了你当时有些被出我过见电话屏呢四十种给约入等南镇能是个比节目的他的手写本他不满把从一块电话屏蔽上个的请你给你的白话写了七个人家客户将中公司一直把等呢电话接领是别家整理我们把等呢 也听门边电话给家去写不等等张春文你什么等我儿个写边电话给家去俺你等张春文接生用了我儿个写笔说了也看头有些人也是门里的呢疼得了孟永庆电话屏蔽上个里节目的他手写不是我儿个写的七个人给电话同意呢有人能南镇能是个比别人的杨家的跟得动没事把从有不马事俺的这个比过你学术界有人能南镇的家去比他的总比都是接着的东西不能多了
1: 사흘에 제컴 냠지 치니르그니 엽저고베데 네트르제 자사 네미르 닌더 쇼비 랑저 마쇼 예망지르 알고 탐당와당 네트르지 긴이 접셰터 쇼퍼 접쇼셰파 짜적시 접저고리 챵지레 치니르그니 접쇼퍼 엄마머 코르시키 네미 언터 접자당 치케 엄마톤 스텐제당 종치르 낭케 지 상닉소 응가 란 잡고 셰츠피데 그단지글 락 돌덕 동이 응가 쳇 락터 쉬 텅디 엄마지르 파미스 당유레 접저고리 다룸 챵지레 사흘에 제컴 냠지 짐멈터 네트르라 잡출시킨 네트르당 냠터 업다근당 셰브디라 송츠셰지 인스레 니스퉁 니스음 로르다 거버 네트르당 말리 비크나 파수브 제 제컵 섬지 말리 제사 바마크니 레푸타크 꾸르마 그리 꾸데 사흘에 제컴 냠지 즈그반 타밥숑어 니스퉁 니르주 로르다 덤비 치징인 제컵 섬진 고틀비 네야메니 사흘에 제컴 냠지 제 콘토르 제컵 제 제소 토마디 파르마슬 사흘에 제컴 냠지 즈그바 찹적시 ཉམ་ཁན་པ་ཐང་དེ་སང་ཅན་ཉམ་རོགས་ལེ་ཚན་ནག་དོང་ཚམ་དན་ཉོ་ཐང་དེ་ལེ་ཚན་ཅེ་ཟོམ་རིག་པ་ཁོན་ཏར་གང་རྒྱལ་དང་ཟོམ་རིག་གང་ཁར་བ་སོན་མ་ཚེ་རང་དང་ཧ་བ་དན་ཇ་ཚོམོར་ཅིལ་ཏར་ཁལ་བ་གདོར་ཅེ་ཚེ་རང་ཅེ་ཅེ་ཏར་ཁལ་བ་གང་ཅག་ཚེ་རང་དང་སོན་མ་རིན་ཅིན་ཁ་ཧུ་སེན་ཚོ་དང་མ་ཕམ་གོམ་པོ་ཉི་ཅེ་ཆེ་ཅེ་གང་ཉན་ལམ
2: ngatsu jima thne zu sa chum ngatsu tung nyam de yo
0: sa chum ji ngatsu de thang nang char dung jung wer song shu she jin yo
2: sa chum ji she meng ji jer si khe ng dang en gen na dan kle shi yo
0: sa chum ne ar ya khu khe jer si cha chum yam la ge chu ding gu ji ji de su yin
2: sa chum ma la ra kar ba dang sa chum ma so jung she pa sa chum ma sa song she pa sa chum song chu she pa sa chum ve chu she pa ji ne nga chu thai mung gen gan che yin ge kum kin ge je ma yin ko ri kin ge za wa yin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대전한 바들은 그 단시 근로인지나 아 유슈클 진롱랑 크로셉실 사측 조전 차량 남제일가인 아 대전 근로인지나 랑크르셰실 셰피 고름즈 인다 무즈 고르시오 데비 데랑 간젠다 당제와 데네가 초글린 센당 데비 데와라다 지오낭 주 특게된 지드스미 이르게 하섬다 나랑아 땅 특게된 지드스미 이르게 하섬된 즉 그르클음데 카프리옹르 갑사시

동물 같은 냠치다 대령 하도 남시 뜻이 큰 거 들어 놓고 대령 거 사자 소소 남신이 쓴데 지금 그게 저 대령 연결은 소식 그 상속 등 위수 그 사자 망치히 골고 소식 등 아 마루가 상속 때문 다 통종 등 관종 등 동거 등 후주 때문 화롱 종 등 아 순화 민흐 사자 카킨데 인디나 차르하 용지레 상체는 그 사카지 않다라 남타와네 심문지레 네, 대령 연결인지나 아 당나로가 그랬던 나고로무 정치를 때문 저도 좀가 사자가 힘데요. 잘 가용지리 성체는 그저 사클 잔다라 남타와네 심문지리 주는 아침 과정 소득은 남신이 선대 지론지길 Salongla Namtangjiri Jochang Gotheng Bjani Gotheng Nyeringa. Ladula Namtangjiri Jochang Gotheng Bjani Gotheng Nyeringa. Stelinkala Namtangjiri Jochang Gotheng Bjani Gotheng Nyeringa. Chapjala Namtangjiri Jochang Gotheng Bjani Gotheng Nyeringa. Dabjala Namtangjiri Jochang Gotheng Bjani Gotheng Nyeringa. Yishu la shamang jiri jochang gotheng ghe ghsimni gotheng ghe nyekhe. Machin la nam tawani shamang jiri jochang gotheng ni gotheng ghe jubjil. Rung la nam tawani jiri jochang gotheng ghe rgini gotheng ghe nyirnga. Na kurmu zhongchir la nam tangjiri zhozhang gotheng bjani gotheng nirjil. Da tung la nam tangjiri zhozhang gotheng jigni gotheng nirjil. Tongkur la nam tangjiri zhozhang gotheng jigni gotheng nirni. Huanzhong la nam tangjiri zhozhang gotheng bjani gotheng nirjil. Piyana nam tangjiri zhozhang gotheng rgini gotheng nirnga. Huzhu la nam tangjiri zhozhang gotheng bdini gotheng nirji. Minghe la nam tangjiri zhozhang gotheng bjiksimni gotheng nirdin. Hualong la nam tangwani charchong chongbabjiri zhozhang gotheng bjini gotheng nirhe. Xionghua la nam tangjiri zhozhang gotheng bjigni ni gotheng nirdin. Chiga la nam tangjiri zhozhang gotheng bjigni gotheng nirdin. Xianza la nam tangjiri zhozhang gotheng bjigni ni gotheng nirdin jiri.

0: ཁྱི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중국당 키르기스탄 와르티 소진 자치라 로르치 인정 단상 제님 담비 텐션치 야크니케 마멍치 롱우 스톤건 자친 중가 로르치 단함시 이효알 셴체 츠그니 루 소브진 거비랑라 중국당 키르기스탄 젠델비 제치 인저두 치비 초금 제뇽아당 통타 와르슴데 데탕당 단능은 페이지 송스티 디르사르비 쇼용 탑지 조빈 데비 쳇쳇 톰브르 테비효알 니비둥기랑 야크니체 냠비 페이지 하정 조비 디크 치르히스레바당 쇼니체 뉴총 정벌당 야크니체 머난 루몬탈 사르잉 선투 사르바천샹 중국당 키르기스탄체 지글름 소 레이제 치티 데릉낭 럭터시바당 므근통 럭센데 겨비 니펜 냠리게 점지디 야크니체 머몽다 야초데 팜브르시 참제낭 그 니 선진 자파루프당 냠데 종크른 제바당 야크니체 차브콩소시 냠데당 때문에 담문기 샘칠셰비 제체당 사크제 나돈탈 삼치르 제리 강럽시디 종케르 레클레 진튼 족반즈그브 차르제 사르만고제 이힌 니 상해 냠디 잔즈그체 비스케크 세촐라시니 슈그소소등 냠데 상해 냠디 잔즈글라 아르겐틴메 브 페지 사르반 원저 용브레 근데 동제 레그 십진 이효알 제치당 왕이 소치 남치르 데니 페브르시 키르기스탄도 비 종키 종츠 체무 리징핑양 남치당도 페미 스마시
1: 中国杰克及主席习近平尼斯东尼亚这路上海年底三次节在促大西巴马斯凯克斯坦拉杰顿参政能儿科巴三年底给提出的大家比赛三千年中国中央将中年轻的七七不离空级这个作品比西宋国不得的习近平尔高于当地的级别格里蒙布巴尔及东国孙比西古凯克斯坦杰加萨比斯凯克尔贝勒凯克斯坦杰三镇扎帕罗夫以点阵春一张的列次能东国斯巴斯点的西 시송고브데르티 참마르 중국르기니 헐리락 브르 히스토그당 중국로지 히스토 중국스 냥스토 냠듬 집셰 브르 로점 시고레 상해 냠디 잔즈기 제제급크 차브슬당 환주르 르기니 냥주르 소고 리르크 마나 드그짐시 근조업 자스급 시고르시게 참미스탄도네 레츤 나가 조시 시진핑 찬이르 비르공바 오슈시 바브젤레 소니 담비 냠크 카디 람니 중기 고라 슈브지 총 티상타 동위 탈팔비 자치 냠뇽 집실 당습시라 Shanghai Nyamdi Sanzigje, Jakub Kaka, Nyamjur Bar, Biri Nyamdi Tansub Tangni. Shanghai Nyamdi Sanzigje, Jakub Kaka, Mamang War Jim Zamjil, Shangal Di Jesub Tangwatang. Chapkun Kaka Nyamdi Ryan Suji Batar, Pijin Jojir, Shkindak Tongwar Gahim Nayula. Tsi Samchin Yin Yibzong, Shikhsung Gobdeerti, Shijin Pingir Gawi Khtamjil Jibi, Garig Mampu Barjiti, Kyrgyzstan Jakub Nyanchin Jangjuk Gongsa Tang, Rasakaru Jakub Lomchin Nyanchin Likung, Shibdi Jashi Jangjuk Nyanchin Gongsi, Rasakaru Yanlik Gongsa. རྒྱ་ཁར་ཅི་ ཏེ་ཏོག་ སང་ཅིར་ ཁ་སག་སཏན་ཅི་ སིན་ཅན་ རྒྱང་ཅུག་ཉན་ཅན་ ཤོག་དེ་ལི་ཁུང་ ཁ་སག་སཏན་ ཁ་པར་ ཉན་ཅན་ལི་ཁུང་ ཕ་ཁིས་ཏན་ཉན་ཅན་གུང་སི་ ཨར་སི་ཡག་ལང་ཅེམོ་ ཉན་ཅན་ལི་ཁུང་ ཨར་སི་ཁ་པ་ལོ་ཕུ་སི་ཀེ་ ཉན་ཅན་ལི་ཁུང་ ཐ་ཅིག་སཏན་ཅི་ ཏ་ཧུང་ནམོ་ རྒྱ་ཁམ ཉན་ཅན་ལི་ཁུང་ ས་ཕི་ན་ རྒྱ་ཁམ ཉན་ཅན་ཁང་ ཤི་ནམོ་ རྒྱ་ཁམ ཉན་ཅན་ཁང་ ཨ་ཟ་བེ་ཁིས་ཏན་ རྒྱ་ཁམ ཉན་ཅན་ རྒྱང་ཅུག་གུང་སི་ ཡེལང་ཡེསལ་ཅེམ་ཏན་ རྒྱ་ཁམ ཅན་ཏོང་ཁང་སུ་ ཤང་ཁེ་ཉམ་དེ་ སང་ཅིག་ རྒྱ་ཁབ་ཅི་ ཟོར་ཅིག་ཉན་ཅུར་ནི་པ་དང་
0: ወጁን ጂካቲ ጆንቺር ጀጆንዞንገን ዳምሽ ኑቲየ ሮክቹሻቢ ኒትላመተደ ዶክርብሻ ቺን የርገኝን ጀብሸቲ ቸቱል ጅግፒትንላ ኑቲሊ መጀድግ ቸንም ደኮርዋደን መንአብጀ ሸጅግላን ጀዋቸል መንገረ ኔንስለ ሮክቹ ግግሰ ጀብሻባ ሱሱ ንጋርጅን ጀኝር ደን ጎርምዳሚን ቤብጀን ቢገን ይሄን ቺ ሰምጀኝን ዲፒ ወጁን ጀልጁን ወጀኝ ጅ ዳምሽለ ኑቲየ ሳርንጀረ ጆክበል ጾንዲ ያሽተን ཐང་དེ་ ኑቲ ኔንስለ ሮክቹ ግግሰ ጀብሻቢ ኔትል ሳርኪ ངོ་ཏོ་ཤི མང་གར ཅང་ཅུལ མགདན ཅིག་ཅི ཉན་ཏོ མ་ཁུ ཏོང་ཀོ མེན་གོ མེ་སལ རོགཅུར ཁ ཐ་སུ ཅབ་དི དར་ང ཏོང་ཀོ ཨན་ནན་སོ ཤུགས་སུ་སི རོགཅུ ཏོ་ཤི་དི མ་ཏོང་ནི་དང་བྱ་དང་ཤེཅིག་ག སྐུལ སློང དང སྒྲིག འཛུགས བྱེད པ

다제 비치 소싱년 어게스 지주 큰거 종디 리청기 군진자데 어게스 지주 큰거 전리 제초디니 제초 수제 시진핑기 중앙 참스 주제 제초당 월중 지가치 종치라 길종 종근 담실라 노치 년스라 록주샤브르 심지게 당 고지게 나급지 송실 가친자 공동 토브종 당 르글린 타르심시 제초디 난지 단돈 멍멍 알라나 메바당 제수가 나나 메바 긴충시데 간처 제난다 통화당 아랑글강 간처 크르키 Tanjurla Hinombadang, Nyamshi Chigrizini, Nyansila Rokchudang, Tedum Tachul Sujer, Zone Lingan Susu, Donchul Yabushagir, Gansung Sheki. Jechil Murna Niku Yogi, Sochu Shibadang, Tarigan Tambiguni, Sochu Jija Lagirzini, Rokchu was Dovhi Natsu Jijir Changodang, Vestu Yabushaki. Shortun a Nutsi Hongo Namushidi, Stashu Talendang, Wondas Donjir Hinani, Rokchu Jabinjan Gansung Sheki. Ajishun Tachul Shibsangan Jabdi, Jenum the Korwadang, Jetilmani Chemula, same sushi, her jetcher dunny. Chokula Jungso dung, a gachus who jibshe to don't you yabushe key. A jetty tanger yamdi her toshini, a ransel dambi chachin the tote chabra shebadang, Jetsuja dokerla alin toki. Jishi gendrusini, Nyankadang, Womil Jengen and Natsu Jeffshir dung, Jedu Shajir Hinandi. Tedum dodum niba, narly jetcher dunny, Mamma Monsuja tiso dung, a genuja danger. 제초치 제용 단능치 단득이 송총시에 키

아 톰을 솔직청청어 삼든 흔적 그 셰노그 닌정 회미 셰바셴니 셰바 통식 고득시율 되게 한치니 영 티바가 리티브 회속근능님 담노그 게르킨등 호마시 베스탐지지긴 주보 청청처럼 냠질샤시인 더더니 로저 총총서 달릉요나가 산치가 전니 게르킨르 서비 카크지그라 데멘타룽 도모 총총 첸즈나 가모그셰노가 저공등 아르가모 마와니 세니 담지지잉 고직시율 르비 카르콩가 산바 총문다가나 마치 첨성 호세 타가 히샤리 도총 디름께 갈치와 슴세니 첨성 호세 타가 히샤 통시 주보 총총 서등 주보 총총 치 파마남브레 냠줄샤시인 대리진 대릉 렌친 타통가 글마 페비다 등이 티바 가르치가 삼바 정문다 질리 아르니 지시 키위 담질 등 종세파 등 담회 덕과 등 감츠르 카클라스 과세 큰거 조보 종종이나 가르토니 렌친 타통 큰거 가브릉 등 특거든 치득슨 니르가슨든 나르가 등 특거든 치득슨 니르가슨든 특거 글마 카프르등 요머르 가르스시 렌친 등 돈슨바 아지 노르초가 가르신다 조보 종종치 가브라 긍이

돈덕디 게르긴치 티노그 신인 콩길 호마츠르 신진 남제 최소라 송추 세바디 하정 돈성식을 다통 호마 로티지 샤와 라프친시드르송 더지리 올로티 스톤그 망아 망아즈기즈기야

0: 通不通不热热子。等大荣个小了子，二路小了，交上就是个个看呐，吃了这个味道人家热热子。到出来看车那去，二家子吃了都是那，我就是这个都是什么年子子。等你打，交上就是给兔子干通不通不热的。其实给兔子干就个这，二家子给兔子通了这个，我哄着这样子什么年得子。等你打。저혹시트원박정치어디어디세춘도토너덕가혹시트토니먼덕가토니다나르초와다양설미년즈데인다초조마마크사는정나치아아조마마크인다다심게나따로가노공득다양설미년즈데인다실르고오야즈다다롱오라실르니가자우상송즈자우상고카가칠르칙스다노실르치그너덕가어디어디칠런도스나고저쩨거지나데인다자우거롱오아지실로강거쳐서살고커브지노롱거실로강거체크칠렁에크칠렁그챈드그메이커스더니다자오거오레브스단다실로키토치난조그지아아키토난토너덕거나홍제르지당노더니양자오거지실로강거쳐서살고커브지노롱거지실로강거체크키똥에크키똥거톤드그메이커스더니실로크세추토한바그졌다等大些了个子，啊啊！谁出能偷那大哥？我谁出偷你们的？我偷你在那儿吃啊？得子呢？等你打，叫我个杨荣啊！小了刚个吃这个谁个可不是呢？等你打，荣个子，小了刚个吃个谁吃？你吃谁吃个偷那个没可是？等你小了舅妈妈可三个就到那儿，等你小了个子，啊啊！舅妈妈肯到大兴街，我大路高路刚路子那儿，等你要叫我个子。小了刚荣，小了刚个杨秋子个事儿够可是呢，荣个子，小了刚个切克舅妈妈克，你舅妈妈克玩的个没可是，等你打家务上个项目，小了在拿马寻当了，打完俺家个家也送子，等你打荣个子，二小了悄悄打木黑活了，俺立马很难就悄悄抓住眼角呀，悄悄让个同事给他沟通不了的，你悄悄抓住眼角呀。等到小了个欧亚子当当，让我很难我从事。等你让个咱们看你当杰森的这个当子，等你让个子，阿荣杰森呢，除了个还照样过客子呢。等你当杰森个那么送阿当，我来看照样过客子呢。等你当小了个，等你当让个子，去木顶个侬那，去让个提拉当子侬。等你当杰森个，打完阿不加个哥的个侬过送阿当，啊啊，我刚阿瑞过个啦子呢。等大荣个子，就上个那瑞的东儿他，你看这个当的就念的嘛热子。等你当上这是上个男主当子，等你荣个人嘛来人嘛给我开家当，那可都是个七步七步走行当子。等你当现在荣个你也会当子，等你这是谢意马克上刚个六上子，等你荣送个带领这是个跨东跨子个路地给我开就行路，那那你就让他罗有子，当我这个行路。大龙矿这个我开始弄，那那些人我也学了一次。等你大龙矿这个，这个开始弄，而干个托呢，你算起个点子一次。等你打，如果点子钱算你入大路来开的，等你入大路才买算的。如果打完俺家，马克加入刚，谁把他刚，如果把他刚认识的，等你打完俺家个子，趁难的，他。趁难的叫我都不清楚的是打完了就学了我从此等你打荣个子二儿干妈妈写了的去军的你错了的肚子啊那其实这个人啊人工送错了子等你打写了干妈妈你个了那么起这不得没错了的子我难得才送过真钱
1: 亚那城市政策空内去路中穷穷村村的项目个线路个日红灯而该梦妈问你是个呢让你有跟个进个是单机子个年里了亚是单机的年纪有个主播穷穷村用公个路中村村项目运的人个排亚那人个罗伦这个恶呢过年那个人个排个我今个是单机的，逐步从穷出来，年纪了偏多呢。还是的，我从那从西边个是凌晨个，凌晨的太痛个是干啥？凌晨太痛个是个冷机的，等你逐步从穷出来，先拿穷你们吃个。而我年纪偏多比，我拿什么更的？我这冷个大等我就从这个出穷啊，个人用那样穷啊。我去逐步从穷出来，个人用那个三七的个车呢，啊，但是越别过呢，逐步从穷出来，你还那么贵这个香呢？ 야, 디나, 슈니잉 아츠 성마게 냠게, 도둑은 형측을 자등, 세흥이기 샤노그, 아겔근 서세니, 카흑스가니엔 주엘.
2: 아로, 치 디나, 안지르스 나남구구나, 파마당라이, 파마당은 소리.
3: 단드라고가, 겔근 소리.
2: 도무 사이등나, 람슨제 조미빼에, 스미제 조미스군은 꺼리.
3: 답샬고가, 겔근 소리.
2: 달능 수이초나, 샴지, 오능 발성, 댄증가단라, 끊긴시군 소리.
3: 달랑고가 기르긴 소리
2: 지우 토민 와스 미킹이 쇼그리 메팅 야르키테 포파르 고이 라치 쇼 무스리
3: 탄드라고가 기르긴 소리
2: 냐충 시티지 고니 메일라 밀 마츠피 히르기 진바 통이 쇼 무스리
3: 타삼고가 기르긴 소리
2: 아레 아르게르긴 소리 마치 초아니가 토니샤나 아르게르긴 세눈데 메치나 초 노르데시 킹기셔 나리그제시 차지바 다룬도 스탄기레시 마르긴 수자나 가약긴 에탕이 다요라
3: 탄고마리 Gergen zuku ta ngomi chenchindi.
2: Chi chenchindi seka.
3: Ya, ona chese gunur.
2: Gergen ta chenchi nu she sherku. Chi tarung zor gergen surgen a hnyung mujiga.
3: Nyo ji godin cher. Gergen na ra pham jes gra phun jes gunur.
2: Aro chi mashin ner. Nga chi lo chi gergen sir. Hnyung mujinur.
3: Nyo ji gonu chapr chanje tondog zonu mashi ga.
2: Mashi ga. Chi shibde te na chi khota. Ar gergen so nyung mujis sa nyo ji gunur. Shipa na lig so yo ti sona. 초등 언니지 지금 안 쓰나? 토마토 참바를 했더나? 침득지 삼치를 했더나? 지 다른 띠래. 알게르긴지 너미는 왕안바를 대신 토바를 했니? 삼식을 했던 무슨 회사를 했대. 능 능증 후미 리샤 뜨시던 토트 사르와 짜직시. 사르증 후미 디탕등 중줄라 생크득득이 다요게야.
3: 다도치샤노 만드게 메이크 그냥 맞지.
2: 그냥 맞지. 알게르긴수
3: 아로 찌뜨기 샤리 소나탕 쫀차 쳔부 즈디오키야
2: 야 쫀차다 고즈드 키고모 게르긴 쇼피고 카 아가지 뜨뜨 세고노 쵸마레
3: 다둥아 멘고
2: 오나 게르긴 카르티자게 우르치 크 스키티지 뜨뜨 세고노 쵸마레
3: 테라 마리
2: 오나
3: 니 게르긴 타힘 밤체 샤파트르 리샤 마티니 마츠 나라 테랑 남자 르긴가니 카르와 게르긴나 냐즈 뜨뜨노
2: 아로 쳔니 게르긴 그 샤무타 파미 익송즈진 덩리시긴 디르데 토니샤나 아게르긴나 미르케 산루라 치치셰피 아조클 바세코노 마쿠니
3: 오디 타이 나타신츠 로존라 난탄시고지리야
2: 아레 아게르긴투 아레 투나 타니 카데스그레레리 아링게 마신드르제체 토르팅레 아게르긴투 나요 샤중토 사토지리리엔지니 생게 세소콘 보빠 메일라트 아게르긴투 타니므탄 히르비체 폰슨란지니 마앙위 이덕부르르흐슨탄 오능아지 아게르긴투 흐닝마지 니 카킹다 샤링 쳔데 톤디 녜카 아미 샤티 아링기랑라 힝지 고라 아르게르긴 토는 지주 초 만자르세케
3: 거스터 게르긴 추 얀케 랍친스 마이나 고너리
2: 오다 치트기 호투 카르지 야메체 게르긴 토 과튼치
3: 야니 야타 과튼니 과튼치
2: 과튼치
1: 야 저버 총총서 게르긴 서서거노가 카킹데니 노토니 영어치 소브저거 총총치 셴노가 담퀴즈가 년주에 나침으리 야 디나 슈닝아 츠츠마게 냠게 골고르게 릉충 클 소름르게 자들 호브충게 소브저거 총총 거스급 셴노가 담퀴트무스가 년
4: 양이년에 위로쪽나 바나무 어찌땅콜라 진진가 마자마그니마 제이마치 조뇨니마크 조제코야 Dina chinchi viha ma thami kamu tsukla ma zimko murgila ma zimbar Ho mungda ra jikina ta ocha kasa ma pchari shakpaya nas Ocha kira kwa chinchi nu hir guniri, kwa chinchi nu tuk guniri Shamur guwa wuse ma yoji zim, jamur guw chung tsukna yoji ziri danu Kalu chila na jatang tambi chula jatir di nas Sasha pandita kengar jam san chukka jani chang kipa lopi tu nardik Deyar do lan kima chil Jir suar tarta tata lop jom shay kutu kardik chung tan rim yang gunara Kanur kagu ma sam, dik nur dik ma sam par Hop chung lan bepa lo mechik shay tal suna Shkirun runa yote, jimbor gina yajibi Khor tarta chichin su aru tam nirir, dik kar gul tam nirir
5: Degib degi ngumari, uri wajan narif shikuri bojan ar jash Sakar su zinandar su zajiz, zikan ar zinandar ar zajiz yo guli Ocha lapik sami ranu chuk chuktu, ranu chuk chuk su chichit Hop chung lan bepa shay gunari ten ngumari Aru aru, gilum dandra mungo shiki chachung mi kip tindu gondar jim, gozum na inyan di gondar Choterang ro mihi kanir dun tukwa gu, fshay mihi tindar chunan tukwa gu Rang kaksar ki gulma, rang shuk chokkak tari zi jizu nashi Fshay chung mam juk shi muan nari, misim tamo chuk jitsi gin nari gu Rang nungu shik su, rang lugu chuk su di na chizar nari gu Chun hami su tunan janren, li lup shik san tunan janren Hoglong shiklam jim, girgin chiklap teni yonar Hino manyo kur, tomno chechung kur, mo unani rang kachin Chukinani kumka tondur gudun zimika Чүркөрчө мого ям, сутчө мого там. Есин жаман дайнын деп сан лукар бутун андазып жени. Мөмчи сема курчи моорулу тоджи кета лозунда на маозип жапайна. Не лоп тутами жана то ин узан гонар там чүй нур то гонар. Не матера ни дурте эч лоп тутами ран терула магурна за харкачи магурна зи. Жати фиджи те хигинджи, жати табди те так кунди гуга.
4: О танга зома мача замарын а бастык тензэдэн ни дэрэн гэжэ тэкэрдэ артонч го мимарло чэнзэсэнэ ачэлоп чэкэн милар чэласэр тэ лэнчэлэ допимнэ нионэс лама зонулу мэрэ кучэм зонучэри дэрэ хэмжэн тэчэн хама ичэнчэн гонгэр гэнчэ квартин милоп джэ якош бчэ гукэ зэрджэтэн чэлоп гнан лапэн вижэнзэ джэ тэ зарэн дэнчэ чоин зэрджэтэн
5: о та зэчэ портэ тим чэпэн шэчэ на патэн вэлэн зарни тон джэманэр гэн шэчэ там гэн унар гэзэн рэдэн Ни кайм оргачен ни эргачен, на за ночи до них лоргачен на мадена. Цыхтавачен на нянчите, за ванна матя, на жодичен за ресамбу. Те на натуре, лопу кунгркачет, сумет, на цыхтавчу и... Лопю на бапа, лометик все топ го, парап цыхток, парвачи цыхток, на цыхтоник.

망보 로미르 가쇼 조능라 쇼고 니유데 지그는 로슘가 조능당 지히는 소위 처제 가쇼가 인서 대응 로슘라 조능단나 인생 퍼단바당 조능 워르윈 지즈는 퍼머단비나 시바그 로슘그 조능 소충세조데는 하징그 글치와시그리

0: 제때 양 니와양 마음은 바지 통거 요치를 때가 양 더가 거가 니와가 통자 타자 양 지금 도마 남가 소중라 간지 타게지 저도 페이지 양 더가 지금 끝 막게 지금 텝스 클라카도 좋지 무저리가 나가 다니 갑다지나
1: 네네 네. 레타 주니 말로사케 근디가 롬동 롬마가 좀 잔든다 다나 타나 타동 뭐 되나가 아니 원체이나 아까니 리콤을 롬동 나오지나 마게 빨더니 진영아 손드라 담마 시초 좀 그다듯이 다티나 아니나 양지 그마치니 뜻더니요 지 사가라리 손 떴다 아니 떴다 응게 양디 나노노 마게 잠깐디 린종물 돕는 거 소쪽은 간지 아 대내용은 차원이다 다 니가 니가는 롭단데 디근 남바 똥더니 롭똥 남바다 좀익 가스톤도 무슨 그 가스톤도 놓고 요었다나 다 니 문치다샤니 다 쳤던 거 인기나 소소의 종류든 근거 그런가 근거 같은 시나라 그 때그때 가뜩든 바 땅때 인기나 탱킹 들어왔다 하좀 대체 되는나 엄마도 인기나 네가 무슨 안들는 건데 아까 뭐 엄마 인기나 되게 담 그렇게 돈이디 소소라 가왔던 소소라 하신 채와 아 약속도 진짜 배기라도 그리고 봤던 뭐지 아 진더라터께 지 거기 고모라터신 마음이 그 탱킹 자리더니 좋다 뭐
0: 리야
1: 다 달로즈니나 다나 소인이나 다 니가 말로크니가 냠디냔저 다는 아니트레다 땅에 따디 나오나 니가 말로크 말로크가 특별한 거 같다가 곤드니니 달리 다 그치 좀 빨라 속박을 때 인기나 소인이 마디 대나다 달로즈 쳤나 다 소인이 하자 먼저 그래 뭐 되는 거 하는 게 인기나 롭단디 나와요 이제 기긴 남바 땅티 로톡 남바 좀 그 인기 땅아 이나 같은데 좀 레이난 저 그지 땅데 같은데 근데 좀 레이니 같은데 요트나 다지 로스고 정도 같은 이 채널에 니 정말 근데 팅키는 자리 인기나 아동 찬도 근데 된다나 그게 배기를 나오 요 그 뜻함이 됐던 거다 아 좀 큰 마이 그 일아야
0: 이제야
1: 좀 큰 마이 누 걸음 돈이 다 배기기 남아서 있는 수고 다니 인기나 제기기 남아서 있는 수고 다나 자이크 지나라 수고 오이크 지나라 수고 좀 괜히 달리 다 당아 인기나 다로는 누 돈이나 니가 어쩌도 따가 좀 파츠 좀 이따리 나기 단단 좋고 그 때 니는 게 기기나 바탕 그게 좀 케이트는 막 똑같 잠깐데 같은 게 시작 같아 보는 자고 안 됩니다 어 비시라 마시모
0: 예
1: 때 동안 때 어떤 거 지금 호막을 호준 거 소가 니와 가나 통 그 나단다 하진 거 참 보래 다 어떤 거 주고 소소 엄마가 왜 그렇게 좀 나니 나다 지금 소리 또 나다 시가 자 참 보래 드니 나는 쇼 거리 니나 쇼 야크 그 나는 거 이나 니나 쇼 야 건거 돈이 사나라 소문을 떠난데 시그다 정도 같은 사포 다 할리와레 된지가 그런 거 아니고 그 소리는 오늘 아직 좀비 양랑다 좀비 남성다 개체올라 시그다 지금 인기나 아 또라 기장 좀 좀 미신나 시제 때문에 미장 과에 세진단다 단도 인기나 지금 무시 인기나 지금 그러면 남부 세피 남신도 동안 정도 남부 가위 양랑도 그저 살아 그리는 거 그것을 그냥 뜻 3만 원 하시고는 좀비 양랑도 시그다 고모 그렇지 좀비 양랑도 하여튼 같이네 된다나다 Tanichi napsukurini nama ta tsumurinde zhongli khachang shi chenpo shakiyo. Kareta ta chul thomzhong thoma shikungi tini shena ta tsumigin ta shishiga ta thobzhungusba ta kaya chenpo li. Thobzhungusba kaya chenpo chikere ta zma ta achu waka ngomma thobzhuga zhongli khatang nishena njalgo nimi yuandin kin kia zhata zhukumo. Reta dangsanga chuga ta lakayik shiwande azu niga samsin chayshi ziyo. Kata samsin chayshi nguna ta kage ingina ta lakayikna chikichiku. Да кайны чикечку тызгнада нига кайла нити кумо симжиги жугнуга да янона чали кибада сиго ингина бежилобда чамого чали чунта тони шамен хобчинда ингина си тунгуга кайгнла симжигни хажны чирченде тинанга жу сошо чунта тони тежанг хобчинга ингина тага чунзуне сергуну то чали мого кайг сергуну не симжиги та хал ок таки домцы жеви татиги жу то тумага кке бапсу чесеку кызна кайг сиота та ku diw ngani shana kacha yendu sirgu kumo.
0: Yuzi.
1: Una kacha tala, tatsi yengina chi yigitukka kacha tang, ngagtukka kacha niyuk. Ina ta tangsanga kaiig hamsin chayzaga nang narata, kage yengina ta gadumzi wunar. Ta ngi jindanga chi yigin nambazunda, kaiig manjirwi gazirzi tang gadumzi kagare yedu zima ta, jawa tang, alukpa tang, nyamba tang, separ mo.
0: Yuzi.
1: Tati nana tatanga tsumdriga sangi nazo ngina taa chukutani uka lizunga kachaga shana taa nalgu niga nani njilawa ito
0: nira.
1: Tangsanga jiga ramzin chayzi tanga darisunga taa kiga ngina njilawa yang taa tangsiga wamba kukumo. Tenda na taa nalgu niga nani taa tsumiga njilawa mdukuna taa tangsanga kiga ngina kaiika jizaga nana yang loo riga njangjiga tanga

0: 부지근나 소위급 전다 간지 망하다 말고 말이야. 지 망하다 말고. 뒤도 땡기나 함신 체제는 우나 딱 그게이나 만든 바근 경 소수가 함신 체제는 우나 딱이나 참바가 그가 소충고 노름 동원이 있음 바스 번이 동원이 있음 바스 번이 두가 되거든이 다 노름 군중이나 만든 인기나 노름 덤바미에 거와라 지식가이근데 틀리치 무즈 같은고 살뜩치 무즈가 된고거든 난다 그게 등가지 해줬고야.
1: 그렇지.
0: 난 세이고 난다 저와리 난 저와인당 난다 그게 저기고거나 키 그게 인기나 루스가 신용나라 주의 통주전도고거든. 저희 신용나라 통주전도고.
1: 그렇지.
0: 통주전적군이 문책그 키 까마 진짜 신아나 만능 후마인도나 이정한 납자 전개 주의지 자고거든.
1: 그지.
0: 아, 저기 진짜 특이한 특이한 조합이. 뒤쪽에 딱 있는 알록바리. 아니 알록주 회자 체했다고 좀 나타. 알록바리라고 그때 습차가 딱 이게 당선가 당가 이외다. 대전 망하고 이 정도. 나 체하고 좀 나타. 오, 그게 인기나 루스가 나가 그게 인기나 합석 회록 다 인기나 그 만드나 저이나 루스 보는 나타. 파츠 인데 니자라 직접적인 거 너무 인데 천지자라 뒤쪽 회자다 놓고 잘 보고 좀 로스 그런가다. 이 도가 인기나요? 어 그게 인기나 어 카르마 측근가 혈로 단데 알고들라야 맞아 이게 알고들라야 하정 뭐 하죠 그 뭐. 다지 혈로 생긴다 다 혈로 생긴다 콘든 생긴다 오나야 카르마 측근가 어야 이게 납자 양친된 듣고 혈로 내리만 된 거지 되게 똑똑는 측근 다 긴기나는 거 고아들는 거지. 더인도나다 그게 인기나다 당선거다 소중나 소마가 인기나 그게 인기나 상설난다 정말 등가지 공무 정선거 전송도 등가가 기나 천재인 경우는 그 등가가 이때는 이 중가 다 소마스가 간진다는 등가가 최고 등가가 최고 또나다 그게 가이 기운도 또 건다다 아 등가지 고동 아 등가지 고동나다 인담만다다 주가 좀저가 당하게 고고 나 좀저가 당하게 고통나다 나는 졸업자도 인기나 담이야 다와치가 주의 인기나 주의 파츠르다 일이 고리거든 일이 고리거든 나다 니가 인기나 로크치가 다와 발음 모거든 이게 또나다 지 삼신 세제 동스게 찰리 찰다 램바이니 좀 가정 무슨 뭐
1: 예지
0: 어 대인도나다 그게 인기나다 단 돌때나다 지금 소위 같은 게 생긴다는 앞에나 지금 반보 그 나다 소마 그 가이크 니완타 하증다 공부다 돈다 그 가이크 니완노니타 가이즈나 도 도트나 카차리 카차 카차노도 군데 다 늑토코 카차도 이토코 카차 그 딘낭니가 이토코 카차노도 군데다 주모드레이나 다라 니누와 임딩그라로마 좀 엄마랑 같이 롭티 고된다는데 다지 소위 소위 소위나 데이터 지고아체 삼이는 제부에나다 고아 답디글나 치랑 시마테노도 군데 가치오 츠도도 군데 오하라 고다토 티캄트 고다토 토리타조다 지 소위 고아지 나 대표 이제 그 전투라 속박이 나 이제 그 간도 하나 죽고 있는 지치케 이제 잘 있는 데다 하나 잠바가 세고 나 때도 나타 다 돌때나 암신 세진나 죽고 그 이렇게 쟁키워르기 오다 가이 시와다 가차레 가차 있는 하나 고다 투파 고다 투팔라 쟁 고다 투파 고는 먹고 쟁 고다 투파 고리 타서 오다 치 가차시나 고는 먹고 지금 등에 세고 놓더니 잠바가 센치 달거나 고는 먹고 대다도 기고이다 고 회인 죽기나 좀바보 그런스 그 회사 뜻이네 됐더니 고스나 쟁이 이토고 고다 투파 뜻이 고스는 좀 뜻 뜻이 넣지 그러다 잡힌 차도 그러다서 뒤도보다 잡힌 하라도 그러서 키 하라 가차 세기가는 있어요 신경 똑 가자리 당은 똑 가자이나 다 마 아 그게 아닐라 캐와 달라이나 다지 회치라 속바 담회라 속바 그게 지치라 속바 아니 다주 그 소진 그 이나지 그냥 키나 회진다 그냥 속바 다할이와 요크리
1: 뉴지야
0: 되게 하라고다 뜻끔만 맞다 또 언덕 지리 다다 그 가짜가 니와는 고느라 양 당선근 니가 다 시가 주 미진된 그 로마든 기긴 남바라 시긴 냠주고니 아주 가이 기긴 기난다 가짜가 신인이다 시긴 냠주고 그 다 당선게 세인도 정말 있었던 게 생각나 있었던 거 세인도 정말 나든 이거 전부 있었을 거다 그럼 이거 빈진 높친 거 생각을 거 생각해서 그 동고 그 싶다 다 지금 정말은 뭐라 만든 것이 마가 있음 지금 이 손이다 또 세인 정말 다 지금 메파가 저 그 그다 동치지 좀 그다도 시가 정가가 아니다 동 직진은 게 직다 치르는 시 정말 가짜 세금 뭐 가는 뜸을 걸고 그것도 좀 뭐. 그렇지. 되게 다 이제 저 소라트니 시 주고 같은 것도 근데 갈까 미 수질이 되죠. 니와라트니다 땡이 세코노 거다. 아, 랑그 삼론도 근데 하라고다 또 발라다 치르리 이는다. 딱 주어 치르다. 이 똑같아. ᱛᱟᱭ ᱤᱛᱚᱯᱠᱟᱡᱟ ᱥᱩᱜᱩᱨ ᱛᱟᱡᱩᱫᱟ ᱛᱮᱨᱟᱝᱟ ᱪᱤᱱᱟᱢᱟᱥᱮ ᱠᱩᱱᱩᱜᱟ ᱛᱟ ᱛᱩᱢᱡᱟᱨᱤ ᱚᱱᱟ ᱫᱚ ᱛᱩᱢᱡᱟᱱ ᱫᱚ ᱠᱚᱱᱫᱚ ᱛᱟ ᱛᱟ ᱠᱤᱧᱤᱱᱟ ᱚ ᱛᱟᱡᱟᱱ ᱜᱮ ᱠᱤᱧᱤᱱᱟ ᱥᱟᱝᱜᱤᱱ ᱫᱟᱯᱮᱱᱟ ᱛᱟ ᱛᱟᱡ 다니가 이나 마오와이가 이나 좀더 로마 남바이나 죽고 좀더 남칸더니 다치 다팅이나 회록망하시고 잼바가 좀바보이나 죽고 엄마키와 지중도 회자 망아티티 다데나 엄마 좀 실업자는 이나 세이초기나 죽고 놓고 상기다 뜻 더니 이게 남바조라 회록 카다리 그지 더니 회록 근데 지금 다당성이나 시그 한우가 개체인 누군데 동치망하고 그냥 우리 아놈이나 고점망 따위지 상기 때다로 요 디그니 엄마가 키와기 지정으로 고자데 망 따주 뜻이리 기도가 다 좀 발란지 빠레 좀 발란지 빠인다는데 정말은 이람 컨디시기 다른 거 좀 망하긴 되죠 망하기 진이 되나다 딱 길람 가지고 요까지 오거다 정말 지는 거 다 인기나 지금 좀봐 아들한테 총가가 되게 좀 생각다 다 당한 짓 당한 살가 돌송 있나 좋고 마토노 있나 좋고 정말로 다 기니나 니 동아이나 다 술 혼당 혼마스 끊었더니 다 인기나 진짜 팔고 누가를 만 있다가 갈만다 하층까지 이거 되게 좀 생각 이 진등들아 혼만 주시 소인이 시기 돈은 기 시클라가니 다 소인들 조정아이 교지엔 지금 다 이들라 속반이다 시기 돈은 기 좀 진실가나 당선들 함친 지진나 죽고 니가 이나 토지 그 까이 땅이나 다 야기 까이나 죽고 민정지 그 야기 까이나 죽고 우 까이나 죽고 다 상마티도 그 인치 까이나 죽고 다 상마가 지가 남바지 그럼 뭐 나나다 지그다 지자 저와 지나 담시도 뭔가 용고 하는 말 그 그 그 용고 나오는 아 니가 달고 있어 또 용고 나오는 뭐 달고 있어 뒤통이다 그거 그 케이스 그 상태다 그게 아마 개모지 돈 지금 이거 기운은 또 고 먹고 그때 식다지라 니 진짜 희가 미시고 따따따 따따 말아 좀 여용도 다 지금 있을 거는 키세 미세 고는 고가 그 뭐 키세 희가 미시다 그게 다 가짜 가이나 가짜에서 오는 또 이거 가짜도 다 시글 럭시다 다 참 모르는 사람 그 뭐 되게 좀 생각다 네가 로톡 남바이나 조건데 뭐하겠다 지금 이게 남바이나 조건이야 개 좀이 근데 대신 휘접 안 되게 이제 좀 끝이 안 되더라 속받았던 로마 남바이나라 좀 발라다 대지 아저씨는 지금 그 중이나 조건도 정말 다 휘지에 다 맞아 주다 뭐 안 되죠 아 또 대놈아 다른 이제 살던데 네가 안전한 데부터 빠르지만 네 돈이 돈 사돈이 살갈한테 고급런게라 이나 살갈한 이유 고급도 쓰고 되게 좀 생각다 맞아 주 다 로마인나 초코 기기나 초코 다 지금 망탄 저하던 망탄 녹바 쓰고노 리즈군데 휴지에 됐던 게다 다 당선 그 케이크 신이 따라 케이크 신이나 치켓 치고 어다 치팅 인증 사고 지고 나 지금 도마토 케이크 녹티 그 거야 지 아 지금 다 케이크 나던데 하진 그 기나 야채가 당선들 단데 네가 케이크 시사가 남은 있는 다 그 약은 이거 챌린지 챙겨와 그 뜨게 해야 죽는다 케이크 기긴 합불도 만장도 통증 그 케이크 기긴 생긴 거나 자진 성공을 나다 남 키 생긴 거 있다 나가 뭔가 희고 진짜 좀 진짜 나다 케이크 시사 나 혼인 중이나 만장 중이나 때 삼신 체제가 나 지금 진품 지진이나 그러고 다들 돈든 거 케이크는 아니나 킹간 그렇게 성공다 뭐가 담 희고노 시사가 늘 좀 진짜 그러고 따뜻마다 딱 이게 기긴지 계산을 코치 고던데 누마다 개 기긴지 자주 다 하진 그 아까지 나 개 기긴지 자주 아까도마다 인담다 제일 함진 세지다 동의다 때마다 기긴시나 함진 세지게 따라 기긴 개 기긴데 개 그룹친들아 도나시 아 뒤쪽보다 좀 더 쉬운다 또 근데 도는 이쪽 뒤쪽에서 도마시나 그게 인제나 어 개 시위는 있다 개주나다 하진 개 체인바다 소인도 주나다 시가 지세지메크 서튼 게 인제나 개 그룹친 전에 하진 개 체인바다 이민 사우디도 다 개이나 죽고 그런 게 정리나 죽고 그런 거 이나 도중 뒤에는다 여러 공플란 유튜브 그것도 삼기야
1: 제제 제가나 과정체 되는 거 레츠도 짓대 그나가 갑다시노 과정체 되게 간 지금 틀 샤와람조 도튼 선드 용위 자히 먼데시
0: 야야 과정체 넘는 마야
1: 야 갑스 데모가나
0: 야 데모야
1: 야 야제든 거 삼클란 지난 바 공이 다탕거 말로크가 홈정 소미르 좀 젠더 디 제름 고름 타니엔지나 타르나카바가 페슴비 레름 디초크 달호마남거 홉중당 스르크추 말호사클 다 레콘사니 산뎀 손셰치나 지 토미 홉중근 과거라 토미 좀저기 니와가 탈라 다 니와치 무즈 토니욕 겐친다 차치 쳐즈기 요타 도조 지른즈기 온르더니 레츤드 지란드가니 탕디 스카바르나와가 마음증가 차르크른 디초크 셔가 앙당 보톰킹가 타모 가양르츠른 디르클름 지란드가니 타머그 쯤진우가 캅샹아 흐스브할식 머그 흐스브할식 온도 치무즈그 남바그 트욕 머그 참친데 추 지른즈기 주일

0: 실마르케바리 김마세케타 혼조고지나다 위추가 달 함신 집절 거스타위 상실 다타나라담 저글고니간다 싸와종도너리 된당나 좀더 도군데 소마 쇼디 그치진데 응은 덕건들이 된당나다 소라 소소 단 된든데 빌리다등이 소라 소소님 덕당아 먹이다등이 좀적인 텐속적이다등이 좀이 저종 그 소치에 고노라 다당다니다등이 회로 냐치레 고노 다니다 지 덕당아 먹이다등이 좀끌레 고노 특히 정마가 소라 소소가 좀적인 과거대인 시그 니와드가 자체 모두 통역 그 사치들이 다니다 다다 무슬이라
1: 제제 제가 나타니 다다 탕가 좀 톰정 잠바가 톰정 차르크른 디는 거 서가 안땅 보 톰큰 토마가 가지름 촌촌 셴치나 기르긴 추토 마르트가 지기사 차 유치르다 다튼 거 소미 장와 마인비 다치르나 조장아즈가 망아즈 청세 코노 지지 망즈즈가 요과즈가 대지 진랑위 소중고 고름즈가 메나 지 글로르즈가 좀 커즈그지나 너무 거 좀 딜린치즈나 터카 무리 마스 파르티도나 다 머그 진든 거 지 톱중고 곰시라 다니 머그 지 기스 커거 좀저게 차치라 머스 근디 라카가 톱중 시르탕 다조치 무리 안다 간라 카브다즈이나
0: 제제 다 제기 차니 다 보포건 좀 통토나 지 셋틀 오버율 존디 당담바 아 돈덕 쳐비던 나라 정 정적이니 딱 남실땅 로르비타니 디마치크 다 소마지나 코엘로라 데시가 가고네 테머킨소나 랑땅니 코엘로라 손윈데 좀 데르가니 데모즈리 다다가 로틀레 고노고 고름다 되나 로틀락시가 19년 우티 마치크 데리 정말게 자치도노 머그 히시나 히소나 조고 마히나 조고 히샤다 잼바 돌롱에 조 아가니 데모즈리 데모즈리다 Mergif Cherke Jalwa Insima Chaymik Goni Yoshak Chani Nara Tachi Nakhchik Mayimbi Goni Lurji Tang Namtar Tar Tsomzhik Tani Namba Natsuku Goni Khochatani Timo Go Sochuk Ziga Di Sochung Agani Di Muzere Di Matsi Ka Ta Khochat Di Tang Nara Napsi Zika Ta Khochat Jila Lume Ka Merge Terang Ta Chizim Di Tang Nara Tashi Nyongchur Ta Merge Jila Lune Do Nim Jani Timusire. Timfani tamar ga musik ta tsum ga chachi ta shanara. Ta kota ga shanara tsum tina lala ga ta nama saag zige zina ma zina ji maam nyong na myong tong no, nyong tong na maam nyong tumu ga zige zi jima ga namba tong nara. Margi na nima chan ki ta jiawe la insim ga nying tong tong ta junda margi wa ga gomshi zai chag dao. Tenda na ki korum chati na tiyo na margi tsum ga nang ta na rangang zira, gayang zira, soik saag zi. Tim matzi ka rangi, rangi fyrstu gui kunu ga namba. Temu gu chakshi gu diyonu manga. Ta chidu ya zina margi jintera nying tura tabdi na rangi rangil yartun na o rangi rangil ahti daitamani rangi rangi yarkili gu nugu namba ta yinzi dalini jinta kaabda gu gurum chudai na tog. Ta nis diyona ra yang ji shirtuku namba ndara dintu margi diyonu di nang na yarki gu cha, hikifsha gu cha, sinti gu cha temu gu da margi ji chizu gu nari kutum di nugu cha da na temu gu cha jiri yok san gu.
1: 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 Yatrolanji Kony Dirang Losung Quiz Shelling Samban Dobjili Dalini, Dagan Sasajan Dirkalam Jillion, Dagan Lanson Shichina Tatun, Somjin Jandran the Pinug, Jerem Dichok and Tobin Jung Rambag, Shergan Tangbo, Tomkin, Tomaranjin Sog, and Zapton Girgin Dachina, that Tomaranjin Sog, Girgint. The Gur, Murgur, Hovjunga, Gomsi, Hovjunga, Chechi, Musik Kirgusum Jig Tandi, Jindang, Soyukurum Dichoni, Mangajamus and Jokoyok and Ditaka Shelliona, Chuan, Chiximangi. The young 아더니 너무가 그렇게 게임슨 차버와 통기요누 스탕니 소프트남바즈 손이 쉐진 아샤답자 하르다르코 만타다 장근도 조지 조와라 미와 요누 응원치를 지금 마음용나 담치고 영데 고르크브즈 급사미 더 담즈니 달리니 정마그지 르글란디 냠란디 톤주가 아리바즈 시안디긴 야드니 다르타 데릉거 리츤 타톤 컨거클음 드브질란 드가니 탕디 단 톰정정 바그 톰정거 차르크른디 초거 샤르가 안땅부 톰큰 톱조가 가르질음 촌데르클음 릴란 드가니 아머거 잠치 쳔무즈기 체리 숭즈 잠치인데 주데릉거 클음 드브질란 드가니 다 창마거 로뇽즈기 주일

야 단 직전에 용서 쪽 하이나 아제 그렇다 이나 이런 거 관디 다 칼한 이런 거 관디 아미토 어플라이 이런 거 트투아 알지라용 송통 지진라 스화기 이런 거 관디 티오 여봐 온 너무 힘들다라 다 티는 거용 특는 이런 거 맞봐 딜레 신에 즉 강행 이런 거 맥게 아라신 땅 능긴 군이 이런 거 관디 다 디오 잠주 요 여봐 돈 맞봐 딜레 신에 즉 강행 이런 거 맥게 아라신 땅 능긴 군이 이런 거 관디 다 디오 잠주 요 여봐 돈 드무스가 디 ngu arang ge jina zu kun dewe arang ge ngu tsam hton bi jina zu kwa sipa chan nint ksin nari kutun ti tang thambi chanshi horju la tali lama kutwa ngawa ge arumura maatri rada ghazik chin zid ta kungi chao ma yinba adada mayang vaymi chukun jom zi jin tsa maapra chata pavra shal zi nyikin kin chayang kwa la tamilin dhuyi shiwa tawa am zi ta joji ge la ka ne Dina ngin jina zuko, hui nangki jina zuko, dawa la zhuko ka. Nangki dawa ngin jina zuko, chimu zirezi na ta, arumu trin maarezi.

아니 너 그거 호지르 라카 사그 마치 허정이 저 비 유토정세 다 근기지 나서 그 저어 많이 봐 아른 그 능기지 나서 그 허지르 트비 쪼빠 좀도 군지가 뭐 허정이 이제 나서 그 저거 잡아 아지 근기지 나서 그 돈벌이 안 그래 찍는 말이지 찍는 말이잖아 다 뜯고 그지 나서 그 군도 그러셔 봐 아지 야 그러니까 지와 응은이 이제 나서 그 같이 할 때 반신이 나서 그 드란 혼디 만나라요 누구나 하청이 나서 그 지가 되니 뭐 찍다 마틀 라디즈 근그 더 많이 비 라디지 홍 타트가 있는 거 관한 버지 와지 뭐다 아는 그 지금 능기 인자 가지고 건 적고노 대동 거 근데라 지금 던지는 송이 능시 지와 디줄 지진 다 지금 봐 던지는 숨지 송하고 그 능시 지와 디줄 그전 동 되셨지 지금 디줄 지진 지 뭐 흐치르샤 봐지 아 디줄 지진 그 흐치 뭐라 그러셨지 어존돌로 회진은 라삼니 디츠노 회식 조바이 회진의 진이 떠나셔라빠 딘다 디줄 젠튼돌스 야다 조프린도피 회진 디라삼니 디즈니 아조시 돈도 고디라삼니 디즈모 다 조프린도피 니노 회진 즈고노티 아조시 돈도 고디 삼다땅이 디 톰브레셰피 회용에서 조디 회진 흑든지 쳇더 진이 고르샤빠 딘다 식나 디저지 제네시 샤브런 도파인 오지라 다 디존 콘데라 차치 강즈 고게 되잖아 강시 스톰바포 티닐 그 아랑그 사무루 그 땅나 조프린 도피지나 그 회진즈나 죽고 다 조시 돈도 고데나 그 삼데 땅에 티 천시 그 회 앙이스 졸레 땅에 다 회진도 고데 회티게 지나 그 흑그 첫뜨니나 그 질레 고르셔체 Tumuzgata haji jol tiznir. Tuen jilinina kwa huyin guni jokunu, tumuzga kuunir. Nipay na haji jol chi janchi ya namchang shalpa. Na haji jol chi janla jina zkwa yo namba toku tizna, tiga namchang tisha jiri. Aywa jit chitangna, chayji tatil chaychu zongzi. Tili duktang ngomri chi haji jol shi isha namba jizi. Ta haji jol jina zkwa namba jio kuzukumu. Haji jol chi ajantila nangsi chayina namba jitizila ta nangsi gungguni chiga yuayina namba jiyukazi chiga jidi jodezi anyi chalaji tatil chaychi chongyi di jodezi kusum chayji tatil chuyinga chongkhang man chongyi di jodezi abjiyina awamli di jodezi chisozi tanda musik kanyozga namba jiyonri di jodezi jan susiga nginzin shaychayana Dijul che jen tangbo shi dijo nezi. Kuna shi tukunguna namba jio kumu. Di nangni jina zuko tungudhu shi dijo tezi. Ta kuntu ko pia dijul che jen shi ngu sha pa tenil yin lazi. Ta kugi jina zuko di dijo ke jenga di shi dijo ke chachwe kongrezi na. Kuni jina zuko dijo ke jenga shi ngu sha kunu ke di tang jina zuko chachwondar. Ta shi ngudhu di Kanu jo kutina, ajo ga, ajo prindo pini no tko huichin tia samlu tanga da tanga ta, ti chanshi ka hui tia nguisi jo le, ta huichin ti khini kukunu ga, tsulti jile korisha kunu. Tumuz ga ta, di jol tiksin rezi, ta chi di jo ka chanik, ti ingu nari. Ya, ti kutum chi khurchil saagin nga shay chua, vama chitrin do pa zinzi, vama jiwa jangzi tongzi, trishima jiwa mayin ching, Mitu kama shijur tizi, shiwa tizi, tandil khachang mkuji chingwake. Khirjun ziga samshi tina wina, chikhtin chi jivu ngashi ki, ngashi ka rungi chitin dopi vamil langchu jivi zhonima namla, gawa nyamsi nyongzinta tatung ti mamchambara. Langchu mamin bi, mamin chang dopa tanbi, jila malhubi vamo chungi ngashi la ng chakbi gungi dopi namjir tombra shepa. La di hee chi yin chang samshi tona ngui bini tsikhsan la de wangwaan ka shik me tog yama jiwa la rung jitir ndo pa zin tog zang zi tongwa di chang maang chanpar zi shimbu maa chi khan ka maa shi me tog la yang chi jir ni zang zi zibi cil tong cil xe pang la di hee chi jo pa tawa o zi ta jo shi tona ngui di tang ta chiga tsiksimchi nguni, chiga hui nguni jina zuko chombrishyache, ta kamuzi nguni. Ta ti jina zuko ndopi tamani jina zuko jari wukba.
대목이지막 야 고든 디당 텀비 천시 허줄라 완진 마르튼 자나게 자니 아름 좀 봐지 그렇다와진지 참 과라 저와 망통이 등이 초능드나 다와시 아즈그니나 다우른 좀 박시피로 시와타가 암드죽 야다 지그 조시 돈 클링군 레즈나 키와 키트랜지나스과 맞자 다 알롬부 알롬부도 혼디나스과 키워 좀 봐 능뜸띠인들이 다 지그 특순진 군이냐스과 강 고노 그즈나 야 아름 좀 봐지 그 통화 지는 속도도 혼디 다와르무 다이 문구 원조라다 아름 좀 봐지네 지그 통화 지는 뜻이 야 채무 칼라 조아만 통이지 다 그건 나서 그거 그거 연등도 호때 참모지나서 그 남칸이 나서 그 죽고누가 아네 죽고누가 네나서 그 마르가 됐더니 땅이 주능되나 아다와지지 다 땅이 주능나 주능나는도 호때 나서 그 아다이 즈그니 있는모 아다이 즈그니 도 호때 나서 그 아다와른 좀 바즈모 아다와른 좀 바디다 시피로 좀 다버레지 겨 겨르 맞지가 맞자 어느 부분도 호때 나서 그 겨르 좀 바디다 아 즈그니 띠 다와른 좀 바 아즈그니는 그 나즈코 네 아즈그니 마인바리 지그니 나즈코 안데 아 자타베 어떤 거다 나즈코 아즈그니는 뜻은 아 딩군이 나즈코 조코 그 조시 덩그테나 아 쿄키 쿄르미스 알음부도 혼디 나즈코 쿄르 정군우 디다 휘 덩그 갑등 다 휘 나즈코가 남키 나와 나즈코 저 그렇지 네 남나 어죽군도 혼디 나즈코 마르가 다 땅미 인자스코 초능도 혼드나 아다비 어스기는 잠즈 코른 혼데냐스코 아다버린 증고노도 혼다 시바가 로체네 에질레 아 휘캉고네 존시 아 띠땅 텀비 허르줄라 원케와게 흠초온 디니 크르든 아랍 토르프그지 드브슬 코리가 영위 존바치 아랑 뜻땅니 흥금 야칼라 가시 흐스잉이 응여로 그리와 통지 단 디게 또 강진이라고 가고 그러나 연든 전체 조금 좀 몰라 마트는 마 연든 맵이 좀 안 발랐다는 것 같아 아 한쪽은 대비 이라고 그가 랍도 도와서 그런 이라고 연든 랍도 된 발라지네 접수 거리가 영위 존바 첨부스 그런 이라고 연든 하층 이라고 첨부층 너무 이라고 너무 높은데 아랑 때 땅이 이득이네 다 뛰는 이라고 또 땅이 큰 간부 약간 라스화 그냥 맵반도 혼데 아 다 연든 맵이 이라고 그가 강석적군지 다 조실치 휘깡군군이 다 녀석 똥고르셨지 대다 녀석 건데 어디죠지 지죠지 양나 강땅 니와테 풍실을 정지 흐즈미 잘미 강위 열까진지 아로르 끝나 치와 촉비흥 론드는 디어 차리용 아교아지 뜨질 다 디노네 녀석 그가 흥스모 잘마라 녀석 그 회식하셔고 야, 강땅이나서고 니와나 지그냐서고 쳇다 퐁르샤 바치. 다 귀라서 환이나서고 아래샤 바탕 리나냐서고 아마타 바티다. 퐁르샤 바트즈느리. 야, 흐츠미 차마지 티 강레드나 흐츠무고 차마 리나냐서고 흐츠무고 차마도 혼지게 야카땅이나서고 담바. 디그 아른 거르 강땅 강라냐서고 아마 체와탕 노바. 생큰기냐서고 촉부고 흥뜨질레. 난 디그 론덤도 호티냐서고 아치 몸츠르 치나라. 디그 교아치즈고 그뜨스고노. 다 특승근 군이 나서 고한데 흐트니 잘마즈가 나서 고하시가 샤군들 또는 나서 고가 검은색 때문에잖아 안디 쪽뽕 안 봐도 혼데라 나서 고 니오 있고노 다 쪽뽕 안 봐라 나서 고 지가 아가가일 테라 나서 고 땡고노 대신들 쪽뽕 안 봐도 호티가 니 급고 나서 고 지가 영 판트 나서 고 샤군노 다면 지모즈 와나라 흔인 나서 고 너 반중고 너 대인 나서 고 때는 옥 너무 따라서 그치지 조어 뜻은들 야, 디졸체 젠치 능시니 바 첼지 타텔정 최초 총위 디졸 디질 다 엔스파라 그는 챵퍼쟁기 나서고 가지 또 호텔 나서고 타텔인 거네. 호텔 호텔 니가 나서고 타텔인들이 첼지. 큰이가 나서고 최초 또 호텔 나서고 총학은 군에 뛰어노. 도무스가 고군지. 첼지 타텔 총
qiu chungi khara di di jo jan di wuk. Yaa, jo prindu bi samshi tun tang chanshi la hui ni chi chai zi ta dai jang nang tig zindari. Taa ni nazukwa jo xa gu tun da chanshi ki hui ni gi ni nazukwa cha par chan gi ghi tu khu di ta tali ina la. Di ghi tang gi chai qiu chungi hui shi gila samshi tun na di ni chan par xa pa shi gin di tig zili. Taa kani gi chai qiu tu khu di ni nazukwa hui ngu ni nazukwa sami tun tu khu di ni nazukwa khu jili jo kunu di tawa zila ni nazukwa 嗯，对，确实，他的这种确实从业的角度是哪里？

야 영나 몽은 청청 저 비에 동능 더 아랑제 비에 그 초비 뉘지죠 뜨뜨네 시니 쇼위 거든네시 어떤 러지 콜리 타브르르 것이 바타 오드죠 다 조치 클라크는 이제 코만디 아 가나쿠크 뜨뜨스가 아니라서 거고 야다 뜨뜨뜨스래나 몽은 비 청청이라서 그 초기 동능나 아름 그 리우도 호티 아벨다 땅에 쇼핑 리춘군이 나서 가지고 그야 뜨뜨뜨 비 찌니 청다 성군우 그냥 나서 코한테 어저 지득지르다 증가글라 그는 쓰욱 디타면서 코 아름가도 테마라 노르지 그냥 나서 코 콜루가 알아 땅스 그거지래 겸코 그 나다 무지 혹클라 니가 그냥 나서 코 아저 니가 그냥 나서 코 다뜻 그 자식 다뜻 그 군은 최초 니가 그냥 나서 코 총알 나가는 죽은지 야 청청 특히 네 동능나 수군우가 다 노무치 그냥 나서 코 상승 그네 아니 티기 때문에 아름 그 그냥 나서 코 네 mungan pi jina zu kuwa li jitu khuti ghabili da tangi. Ta kunchan tangi jina zu kuwa xiawa li jik chukpi lama jina zu kuwa ghajili da tangi. Ta ngan pi xiawa di jina zu kuwa dhukunti, ta di tukchi jina zu kuwa dhungunu, dhe shikundari. Ta di jina zu kuwa dhunan pa zhi tukzi li, ta mishi khukha jina zu kuwa jari shawuk. Di ta lorji jina zu kuwa kolung dhukunti, dhukta ma pas kunguni, xtaan kunguni jina zu kuwa lakhtang zi ghozi. Ya, ta dhe shikundari ta la, ghajri ta wazi na yang jina zu kuwa di, ta gair kun di ta gunji ti na jina zuko kuka di tsumu tukumu ti na jina zuko namda ge jina zuko di kolung tu khunji ge kuwa jina zuko di alakta ngari oti tabi ta chachu tsunga zuko kune shukun ngari chachu jina zuko tatil chachu tsungni tamu zuko kune shukun ngari dijul che jenchi nangsi simba chachu tatil membi dijul nazi gongne jina zuko ka chachu tatil tam chachu jina zuko tsunga ngari dāna chāchī lālā ka shukunā tātā bātāṋ, lālī shukunā jāsā kua tātā mā bā, tēyī jōchirī. Tātā mā bī chī, ājōni jīvā tēyī jī jōlāsī. ājō pārndō bī chāchī tātā bāñī chī chāchī ngā tātā līm bātāṋ. Gāshī ka tātā mā bātā kua bī guṇī, sāṁshī tūnū ngūmā jīvī chuanshīl chī hui kua lbāshī kī jīn tēyī tātā pā nīga chāchū lālāsa ka ngūni nā tukā tātā līng bātāṋ lālī ngūni nā tukā tātā līng mā tūmūsa ka nā tukā kō pī ngūni sāṁshī tūnu ngūmā jīlī cuanshī chī hui kōli jō kūnu tūmūsa ka tā chāchū tātā līng mā tā kā tī kūtun chī hori jīlā sāgā ka nā nā shē chua yēl kī chāna mā chōngshāng mī tūkun chība hūmsum chō dāmbī chība sīl tīna dāmbī Khyungta dhaki kalvi nil jiwa tizi. Khorjun dhar samshi tun jawu yin laaz nari. Da samtun khundi di ghojotun tun khzuu jina kang yin tizina jawu yin zi. Chanshir chi khuy ti kanga kulu ku zina khuy jwankhang yin ba khorjun la ngama tang jayang tizdari. Da khuy tu khuti jwankhang ashigni yin. Khasim chi khang jwankhang deshigni yin. Di khuy ngama tang jina kuka dana la yin jōtsu chī hōngi tsik kāng tāngbō nī chī tēnbī chāi chī yā kī chōna mā chōngshāng mē tōg tāng dēwa hōm sīn tsuk bā chī nā nī nā chōngshī lā chī jōng hōng kū nī chāi chī yīn bā lē tīg zī nā rī tā jōtsu kī hōngi tsik kāng tōngu nī gā yā kī chōna mā chōngshāng mē tōg dēwa hōm sīn tsuk sū gō nō tsik kāng tōngu kā nī gā tēn lō gā chāi chī nā zhū gā yā kā gā chōna mā chōngwā tāng mē tōg tāng dēwa hōm sīn tsuk hā nī yungnud khuti chanshil khuy ga jwankhang kuna maa tukh ta khsamshi tuni jina zhukwa jawula maa pa khsam tuni chi chayshi jawula maa njig zhini kan njigni maa re yaki chuni jina zhukwa machungwa tang meetok tang dewa hansu tukhwa zina jawula jina zhukwa maa njigwa yinri tsikkang simbi tanbi tanbi tripsi tang tanba na chanshil khuy kawsi jwankhang la nyukli chi tsadung cho pi tripsi riwa pa tang zhini tsikkang simba tanbi tripsil tani tanbi su gu nu kan kai na khuy chanshil khuy gu nina zu gu kawa jwankhung gu nina zu gu nimi osir chi tsadung du khundi nina zu gu chopra shay pi tuma tanga nina zu gu tripsit tanga nina zu gu tanba o ti samtun chayshin nina zu gu jau gu kaba bang tam che pu odibar chong yi tuma nambu tanga adan balan ju gu tizunari ta bang me tatak pu nina zu gu di chikang ngani nina zu gu chung gu nu du khundi gu nina zu gu tripsit nambu 뭔 너무 생각이 나서 그거
아담바 대적느리 드네 담보 땅 담바네스느리 담보 땅 담바 속으로 담비 접스 때는 때는 비스 군으로 간 담보 가셔군들 야 담보 땅 담바 도고데 전실 회가 가봐 아 정흥 안응라 속에 자원이 얼머름이 와드느리 정흥 그거는 게 아니라 그 안응 제트르 어유정라 어 그거 자원도 혼디니 와서 얼머름 샘 타봐 짐브르 샘 타봐 тихэнэ надгу хтэм баазэнэр яг самтун чэжэ жоог кэбд хотэ а жоог жэнгэ динадгу тэпэр кавачи цумчи жэрдэзэ а жоог жэнгэ динадгу чэг тэр кава кану дхотэ чэчэ динадгу цор жэнэр кэнига ян ди а самтун а жоог динадгу ганди чэчэла а гожошил динадгу га хуй но жэнхэн гэ динадгу чэчэн динига цор жэнэр Samtun angi jau tsikhsin la majo pari abini chanshil chi khuyi jonkhung kuri shabata wu ozin. Tan dhiri nga zuka samtun angi jau dhukhundi maashi tsikhsin gana wana majo la dhattin. Di abii tangi chanshil khuyi nguni jokung dhukhundi nga zuka ngata dhijot. Dhijot kan nguni nga zuka tsikhkang tongu nga nga zuka chachi tatapan. Ya, dhini nga zuka di tsikhkang simba tanga jwa nga tatil mamba kini nga zuka chui tsunga nga. 그다냐즈고가 차취 다들만 봐 되거든. 되는나 그거 뒤에 오고 되거든. 어저트는냐즈고가 저운도 혼데 삼트는 응우도 혼데 저운데 어디 정지. 그다냐즈고가 뒤조이네 뒤조거는 게 차취 다들 차취 다들만 봐서 근거는 조건. 고든 뒤땅 틈비 천신 허주 나온 케와게. 리좀 막마제 비 하츠지. 뒤근 간드로란 좀 안안음다. 돈지 샤워르시고 티 완부응이 어 딘저 차튼자는 시별로 오시 왔다가 안 되죠. 야, 단 딘이라서 그가 저지글 아까는 이제서 그가 다 측근이라서 그가 잠바이라서 그 측근 접근을. 다 딘이라서 그가 잠바는 언니라서 그 주고 고식. 야, 리듬 그와 제피 하츠기 되는데. 다 리듬 바 되고요. 그와 제동 담비 하츠기 되는데. 다 성기 그와 제빠스 군 대고 군을. 야, 다 성기 그와 제빠스 군인데 아, 숑거서 혹시 측근하거네. 근데 똥똥 쳤은 딜레 나고 쳤은 마가라 뜻인데 냐땅 섬질에 냐빠지 뜻인데 야 총땅 성긴지나 다 성기 그마자 바 뜻인데 그쪽이 나고 문턴 바 뜻인데 나고 난 지금 좋아하는 똥똥 쳤은 이가 나고 근데 문턴 바인데 똥깨 나고 쳤은 지가 다인데 냐땅 섬이가 나고 문턴 바인데 섬그 냐이 다인데 총땅 나고 성긴이가 나고 문턴 바인데 Yate tumba di lan chikten zomnata, taan jikten nyan zuko masaba, taan sangir kama jepa la suha tawa, dimu nyan zuko njunga tiksindari. Taan jikindar nyan zuko jitim kama jepi khatsuk sugunu, sangir kama jepa indari. Khatsuk sugunu uzu kakala, tsukha sugun tiri. Ya, di kunze, di namba kunta gandur la jeng sugunu, taa uzu sikla kangzindari, gandu la sugunu sikla kangri. Gandu la gi nyan zuko ngutsu tu khutina taa, 지어 안강을 지지스 근근이 지나서 그 지금 정이다 오노 대고는 대지나서 그 자취가 네 차지 아 네 원키 그 직수 듣고 뒤땅 지나서 그가 영 자취 다들 봐야들다 뜬 총아가 나거나 강식네 했잖아 영 던지 샤브르식지 완부응이 지라 다 가나 간도 라인 정누구 지나서 그한테 성기 그마 잡아라 아 뒤 그득득 지나서 그 치롱라 똥기 지나서 그 샤완도 혼데 쉬그나 그한테 지나서 그 완부 다 후운이라서 거기 응이래지 진짜 차트 인생은 시피로지 담못다냐고 같이 원처럼 정공도 호티 다 시피로진 다 넘부래지 뭐 너도 담못다 응 다 공무원이나 저거 자취 다 다 대바스군 맨체는 저거 자취장 다들 멤버 그랬다 단디 막가 소인이라서 거 저지글 아까 뛸 동글 아까는 저면도 호티 다 근지이라서 거 샤바던 군 이거나 니와 중심 연락 치타비지 도브드는 존바젠라 틀시티 톰브로 파파 아른거 트럴로미용 남시가 아랑독니 또 톰브링 예드그질 단데 지가 히르 종노 지 준뜨니라서 과 지가 아잠발라니라서 과 타니니라서 과 주꾸노 드무스케 차라 니나지가 샹드리 일단 니총 녀 중심 예가 치타와 드그들이 다 아주 근데 특강하셨군들이 디 착한데 어떤 데 비즈니스 거 좀바 젠라 젠지 리스팅 하지 나서 거 치르다 코양 코르 지고는 디모즈들 디다 톰버 바른 그 트럭 놈니지
다 지가라 동부에 시에 정큰 근기야라 지에 당도 호테 지가 아른 거는 게 아니라서 그가 지가 퇴첨 보스가 지가 요나 녀 첨 보스 요빠 동무스가 아니라서 그 알럼나라 남이나 아랑동이 또 담버니지 남식이 아니라서 그 정바티 마버치나 코른 게 아니라서 그 아랑동도 호티냐 그 땡동들이 코냐서 근데 정큰 님의지들이 네가 땡이라서 그 왔다 아젠치 요한들라 때니 아른 게 지가 치월을 놓은 거노 어 동무어지라서 그 아저씨 땡이라서 그 샹들이 다 고마타위나 디오 존흠 코그 인지나도 가는데 특흠 코그 자체 코나운군에 좋았던 거지. 아, 내가 전에서 가는데 자체 다때 빠는지. 많은 뭐 인지나도 가 형 삼시아가 나가는 문도 뭐 인지나도 가 시가 시선에 인지나도 가 자체 총아인들이. 돈보다 돈비 구사도 호때 랑동호때 지금 아는 그런 게 인지나도 가 지금 아는 거 터스 같은 인지나도 가 랑동호다베. 어 뜸무지 이랬다라 남시티도 뛰장구트 이런 거 아주나니나서 연단만 오고 쟁거 다 마망게 이제서 광운촌에 니가 된동들이 어 디줄 제잔치 능시지와 엄마물 디줄네 돌아매드니 친그라 삼지 디줄로 회줄 엄마물 디지 어 조프름도 비 삼튼 장요테레 메든 비 차친 가식라 삼네지 다 디 조시 던지니나서 삼튼 강요테 메든니 대 많이 그냥 그 자체 자체가 그냥 그 상로 등 대등 자체 뒤뜨 등 제비 전 회질 뒤 삼튼 무마 비니 비니 어디와티나 엄마를 지줄지 사와 있는지 다 그 자체 그냥 그 뒤뜨 등 제비 전 회질 뒤 삼튼 무마 뒤냐 그 빌 어디래 다 뒤다 그냥 그 엄마를 지줘야지래 제트르기 줘라스 고든지 허들 사와 있는 것이 좋아 아 드는 조파 땅절 생지 아랑신 진의 나리지 치마 취 때는 뒤지 용스 감브리지르지 시완들 삼톤 지우 담바 촘브르셰피 아잠추 쳔부터 아들랑바 땅 냠튼 조파 절 생드그리 삼톤 녀스코 지우 담바 돈데리 티 촘브르셰치 꼭 강리즈나 다 아잠추 쳔보리 그네 쳇트르는 네드그즈네 다 쳇트르지 아잠추 쳔보리 Jamsu te, dring ambatang, nyamtang, rukpatang, trashang tkizhari. Dan jamsu nona nyansko, drimay paa tkizhari. Arangshinchi ngari yorutang dhambi, zhir chiribi chetir chambundu na, kawaan, jikhi, jitsola, wapa na, yungsa kambirin jirozi le. Dan nyansko, di jamsu gu chachu chunguni jonshi. Si, chiri nyansko, jamsu chambudu khuti, alutang, rukpi na, adritang chiwa tkizhari. Adritang, alusukunu nyansko, tan shikla kashik tkizhari. Chinnanya zhukwa jamsu chenpu tu khutinu na ala ti tangja zhukwa nzhukunu gu adratang chi waadzindri. Ziga ruyung vatsa tang danba yinbi adratang mandruk baadzindri. Ta vatsa tangja zhukwa dungu na adratang zhukwa yon dhukhar me shepa. O ti tang. Arangshin chi ni ngari yoru tang danbi jamsu chenpu shi nguanchil misil tigzindri ta. Ta arangshin chi ni zhukwa yon adratang zhukwa mandrukwa ala mani andi ruyung zhukwa shimni o timu ki zhukwa andi Andi jam suzga, onganchil nyan zhukwa mekezi. Mekla yung, drimmil ngarwi jam su chenpu shi yu jopa na, chuanshi chi hui titang, chungyi, jiwu tamba na, jiwu ngamba tang dhukpa, chal shang ngat gizhari. Ya, watsi, aru tawi aranshin ngamba nikali, odukpi yuandina, zongu tang tamba nda yung, chiwi tila vamna, sugundur shang, nyambrin jirozi. Ya, samtun chuanbri shepi, hui ongan mapa shikla, Dini jopa tabo ozi. Ta hui tu muzi nyanzu kwa nganchil, jiga mani, misini, ti muzi ta nyanzu kwa ta, jiga tona nyanzu kwa jile, tona jile jo kunu, tu muzi yungu. Kutun ti tang tunbi, chanshi khorjo la wong kiwa ge. Lagandu odgipi chawag madani shangzi. Zimi charma taga chang manang vizi. Arabsi lagdunga atu khui zandan khang, hkawa zunguru danbi, khuat taub tigzindari. Ta zinongni nyanzu kwa, chanshil kanyi yu kwa tigzina, Andi zandangji khangdii nyansu ku chanshila zhugundari. Ya, dana di nangu chanshia samtuni nyana kangyin guanari tigzana. Da, andi yuandantang dambi nyansu ku chukusungu. Da, kukayina nyansu ku ta andi rafsil dunga chukui zandangji khangdukhundi jikhasangji dorjiin dukhundi nyansu ku jirishya guanari. Da, kawa zungu dambi khuatu topsukunu gazang nyansu ku gukil zangyi nyansu ku ta thomirwa, thoma. Wan jiri nyansu kwa ndi gigari top tangzi kizunu nangtun te shaghnari. Ya te shaghnari tata, tita nyansu kwa khuy gangan guani shaghtun nyansu na andi lagandu adhigipi chawakhama dhanbaa tigzile. Tsandin chishtangna nyansu kwa andi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zile, ta tamu gungun jo kuk. Fichiri nyan zuko chandam duchi, nyongu sukundu, shiri kishali chasuna, ta adrut khuti nyan zuko gandhi, chandam di khismu yinu gu, ta jekar sachane, ta adrut di chikitang maana, ta sungu nyan zuko gandhi, chandam chi kaya, fichiri dauni, o timu yodak sindari, timu yodak sindari. Ti ina ta ti khuti nyan zuko gandhi, chabag diyang, mani, khismu gu tharma takchang manang wazi. Ta chumi tharma wana nyan zuko gandhi, chandam gittang nyan zuko lakandu ka nyan, di anewri shayma tabk. O tumu nyan zuko gandhi, khuy masu baaz kungu. Di ta, ta yondin danba, chandam yondin danba zaga zaga zir sunga. Ta jojiga lakan nyan zuko gandhi, dukha sangji dorjin dhu khundi. Di nyan zuko gata, di kawa zangyi thoma tatak nyan zuko gigan dhu baaz kunu. Dumu zaga zaga jok kuni zari. Di ta nyan zuko angwamili di jodh zari. Yana, chandam khsir chi yawri mahtan changzi. Amashi dengkeng zewi zibtang chayzi. Chochi chisun jali pi dhukkaru mejil mergi yongchi alana koro zi. Ta chungu kunchan tangdu khundi mejil ka mergi ngachi starg kuy nirazu kuga starg yongchi kuy nirazu kuga alana nirazu kuga ta dhukpa zi. Ta adhuk tattu nirazu kuga korwa tig zindari. Joshi nirazu kuga tiri. Ta joshi nirazu kuga changdam serchi yori matan ba zi. Changshang nirazu kuga damba chigi nyamu ino tamu nirazu kuga khsar kuga nashin di tripi yod khutin nirazu kuga tamni yung maray zi. Ya amafsha ga nirazu kuga adankang ziwi khtsirtang nirazu kuga chawa zi ta maashi adankang du khutin nirazu kuga chigi ta kurkang tawa tamu ga nirazu kuga tsama du khutin nirazu kuga maka itg zindari. O ta maipan tamu zi kuga nirazu kuga khuyung guni nirazu kuga di chigi dili jo kunu di tawa zi ga di hongwamil di jo zi hongwam masa pa zi gindari di tang jepo. Yung chig li gil chambi dun chi chala dun pashung jen zi. Jondul chi angiw chi ga chata pakhwe yondan jikhtan na yung sita khwe tsamli gati. Ulu chambi guni jo pashig na pashung ga jen chi shawa yin oot zin zi. Ta jo panda pi angiw zi di ka jo shi dun zi. Tiga nina zi ka chaparta pakhwe yondan dhu di ta jikhtan na yung sita khwe. Ngiyo tili nina zukuwa, ti tsamli nina zukuwa gal daunu. Tamu zita chiga uhtoyla da tangi nina zukuwa jokunu. Tamu zika pashungi jenin tiksandari. Maka suwi nina zukuwa njiktin chi chukwa li, gali, ulu chenbu gunguni jokunu. Tamu zita pashungi jenin tiksandari. Hini pashungi jenin chi anamchang shalipa. Kone khichi nina zukuwa chanyil zanzu shayatumari. Manu nina zukuwa tiga anamchang iwa tuwa ba di shachiri. Aina chaipaka tichum tang, niwa ngomchira pashung zhe zi. Pashung ge jantila nangsi chi aina vzhiz uk. Kichiga, haipaka pashung zhe. Aini tichum pashung. Khsum niwa pashung. Vzhi ngomchira pashung. Damuz gini nangzuko namba vzhi ondri. Sambala kana, pashung ge jina susu gu nguinzin shayna. Ta riri gini nangzuko nguinzin. Guni nangzuko khichi nguinzin tang. Ya, tiga gaiwa shayandari. Manung nina zuko pashunga jenga susu gini nina zuko nguyenzin dukundi shayachiri. Tiga na, pashunga jenchi nangsi tangbo chalapag pashung sukunu, tuanji chaychi tili lhagazi. Khuila mehtun chaypag pahas. Ya, jopran dobi tuanji angiwi chaychi ngashigla angagpa joni. Chalachi tili lhagpaashi khuila mehpah tabar uchambi guni ajo pashigin tez nari. Ta chaychi kaiz kunguni ya angagjula datang chaychi tili nina zukuwa lakwa zikta khuy gitangna nina zukuwa mani. O jikten chi nina zukuwa yung sutra khuy khuy gitangna nina zukuwa mani dimu zika uchambu nguni nina zukuwa jokunu tiki nina ta chalpag pashung tiki nari. Ya ti kutun chi khurjula saa ganang ne malika yi chang chukh chan zi likun chaypi zandan khshar zi. Kari kui chini ngomzhu ma, adawi ola chun ma yin, maal ka ti mi tuk shi chak khintah kari
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ジラ
호티긴 나도 고한데 괴데 교화전 제다 관바전 제를 영어 딱 보자 저 야 찬지세 제와던 지담니 몸브르 로마 티나 다올 친낭테 지비 티나 더 다올 땅 든 지마 몸주마시 소소르 참바티 소소르 나와 마이브르 찍든 지소 뜨는데 다 찬지스 군은 나서 거 다치리 몸목이 나서 거 지나 제와던 한치도 지답에 다 다옥 그냥 그 나나 죽고티 감도 코티야 다위 어서다 너무티 그냥 그 건데 리스트나 제이 오누 그냥 그 건데 메토 말카 그냥 그 근데 청와 가루티 땅 다른 걸 리스트는 그냥 그 잔든지 지크 그냥 그 건데 확실히 왔던 갈람브르시 오누 디땅 지 땅나 그냥 그 가흑가거리 가루 고우는 그 카톤디 더 공무 그 다오 그 오늘 죽고티가 다와고 올타 지마티탄 디레트글 카칼이라고 같이가 그럼 맞다 큰 얘기라고 안 와티 같이든 되었다 드무스가 나서고 어친군이 좋고노 드무스니 시 다올탄 소스로 아이와 젤만이와 메문 몬두마 그 가로친 딘다 직트나 아미스 요 메시피 하친기 벌 챔피언가 그래 줘 봤다 오스 군다 디잔지 야 다 다이 어저다 아니가 지금 소소 지금 젤만트니 디모젠이라서 그 직때 나온 게수 요는 말이 야 맥그나다 지금 아까 어체 부분군이 좋고는 더 못하다 단디 차프가 파슝 듣습니다 야 차프다 보아 지금 인군들이 형 고든 뒤땅 덤비 잔신 허르저 나온 케와게 아람을 흑세이 야를 지저 좀 찰킨 등등 동락 특기 시야지 아무리 접든 어도르지 어당도 그 그이 미홍이나 촌마인 그지래 단이나고 니 어더지 어든득 그걸이 미홍데 나고 쳔모즈래 그잖아 아랍도 가마리 나고 흐시 얄르도 소고모 얄르스고노 고차거든지 어 고차도 혼 지게 나고 아제니 지가 하청 아랍도 그 집바지 그나 가마와기 나고 어떻게 저거 오늘 야 차르킨 동든 어동라 어동라 착기셔스고니까 차르카근 동이 나냐고 근데 다 미디 니마 아니 아시 니마 철카인들이 지금 당도 호텔에 놓고 좀 아치가 아마루 근당당 된 바인들이 지금 어둥 르 특게 셔지 다 무당 나빠 다 보이는 거 특가 지 가는 주구나 영마루 인 거는 아메리 쳇든 지디고 양쿠 쳇빠도 호텔 좀 좀 그 쳇빠서 군 쳇빠서 군 또 아치리 쇼암바티요 카토 군 나서 아마루 인 어디다 어더지 어당도 거지 그도 호텔 좀 그래 했나다 그리 미홍이나 좀 마이지 다 가지 희는 그 진타 미첸 분발 그 가마루군 등띠 호띠 그 능력이 지가 얼금 못 잡겠지 그냥이나 그 카카린이나 그 줄 못 받다가 온 드무스 근군이 좋고 대다 체박 봐 쇼는 되는데 그게 미홍라 다 어더지 잔도 그냥이나 그 근도 혼데니가 체프린이나 그 제프시에 못 잡아 공무이나 그 근데 어더지 잔도 그 체치 중군이 셨지 야 아랍도 마리이나 그 혹시 얄르치니나 그 고차하게나 그 잠바탐 오 철키나 그 등등다 바지 아마루 근등등다 비 어둥땅 럭바탄치 부 특끄셔요 그지 다 아마루 도 아마루 등다 비 오 철바등다 비 어더지 그단도 근도 고니다 그이 미홍 그 오리지널라 다 거기 못 잡아 저 못 잡아 네 그이 미홍 바르고노레 네 어더지 단도 그냐 그 그래지라 소소리냐 그 제때 못 잡았다 드모즈니나 그 어군군이 좋고노 내 뭐다 차프가 파쇼몬 드는 야나
아라크

0: 가키 기 땅 돌싱 젠지 외젠지 외마지비 듬덩 몸지 녀르츠 보랑 쿠르 능니 가만비 추 자친 거리이나 철마 있는 시 왔다 보고 되지래 단디 녀스 과 가만바스가 가만바스가 좀 저신 녀스 과 가만바리 야 다 회근 녀스 과 라카나지 혹드나 자친 거리지 녀스 과 흑당들라 녀스 과다 아만반디르다 거르가 카톤디레 아만비 카톤디 아만바레스노 드모지나스코 판츠니나스코 제때 못바 다 아만바디다 안디 회 거르 지정이나스코 참르시아 못바 카톡 찍드니나스코 뇨아타 드모스가 어군군이 조금 아라테 카리 카키시 키스코노카 네 타치 콘셰코노 카크 카스코노 아리 테코노시 오 테 테코네 털칭센스코노 영지나스코 더바나 영 규준이라고 건 구나요? 아리 가루기냐고 그게 릴 아리 가루기냐고 라코니 각 가이 라코니 몰라요? 지나서 거샤 가루코니 다오니 대저다 아젠제 와마지비 점동거지 아젠제 미토고니라고 그 미토고는 그 미토빠마 디지나서 거는 브지와 카클레오 파타비 오 점동 디지나서 건 몸이 녀쪼 얼음 얼음 코르스 군 얼음 간다 알아납다가 나서 얼음 코르드 그들이 얼음 코르스 군 지나서 건디 안디 다 치팅인 군들이 야, 지금 이제 그 나나 아니 오는 거 만바고 쪼도 고디 아자 치위 강래 듣는데 다 끊거티시 있다 왜 지금 이제 그 어기네 큰 이제 그 끊거티시 땅 아 만바 이제 그 카톡티 소소 제때 못 봤다 왜 너무 지금 이제 그 조건은 뭐냐 아 제법 배송 듣는데 제법 배송도 혼들라 거네 아 깽글라 거네 저는데 최친 가 시간 이제 그 안 갚아 줘야 되는데 최치 긍긴 이제 그 자츠가 하는 갚아 줘는데 특근데 회주 동무주 원키 간가라 간 죽지나 야다 아랍다 가마르 이흐시 야르스 군으로 혼드조 야 철킨 등등다 비냐즈과 어동등냐즈과 럭바 특근은 디땅 야 아메리냐즈과 쳇바다운 쳇춘도 추냐즈과 자츠가 졸다땅 어 디땅냐즈과 대 안가빠 졸레 다 디땅냐즈과 강땅냐즈과 자퉁거 득즈나 쳇치 딜레 흐니가 회즈다 매촌드 다 강르기라 니나 그거 처음 맡았어. 그게 미홍글라 처음 맡아 봤다. 오 감우스가 니나 권었다. 어처음 보고 군에 전들이.
1: 생군 족보나 봐. 통디 최최 렌친 동침데 내주. 렌친디 좀직바 단진 초등. 좀직 안 커봐. 체릉 자히. 스타클와 단진 초. 최초 스타클와 아근적 체릉 등 손마른친 니인. 터나바 처 자히 대르시.

0: 공은 가용선이 회 산증증 지금 특디 이런 대바진 수군은 진호다 어젠다디 돈들인 대바진 수군가 간카가 랍톡 세식 그냥 가서 젠다도 그때 틀어 욕 다 처리 잠적 소나 아무한 친한 쇼 많은 이 년도 적 비진 수군은 년도 수군은 초월이 초월 적 보고 준 보고디 돈부 그냥 가서 철은 수군은 다 철거지 철거 동글 아니라 가지고 어둑거시에 마트바 야, 얼굴은 과연 쓰는 거냐, 산진도 혼디라, 다 흑지기, 지기, 다 지금 이런 거냐, 달구까지래, 다 뜸으셨는지. 달구까지는. 뜸은 거냐, 걔나 산진도 혼디, 샘릿인 거냐. 야, 달와까지냐, 흑지기, 달구는 혼디냐, 샘등이 샤워하더라. 다 샘등이냐, 댐비 샤워, 너무 따위지기냐, 요파스 군군이 좋군데다. 샘물끈능니 진다등 대비지나서 고랍적 거진제. 야, 단 뒤에 철옥 중에 뒤에 철옥 샘부 그 굿마트와 다 사자 담집 보냐고 거 지금 구구는데다 뒤에 산진다 흑직 중에 아루 샘부가 나 흑직 중에 다 이런 거냐고 건들 구는 우당 들고 그래지래 대들고 건들. 단 들고 니스가 아르크에서 너도 저 뒤에 나서 뭐 시끄다 이 말이 들고 그래지래 단 들고 누가 까지 가서 건들. 그때 내가 건디 총아세식 거 자르 민주 라프톡세식 그냥 거 자라 거 좀. 이제 라프톡 젠치 혀셔슌 라프톡 셀시지 그지 남정. 다 라프톡 젠라 혀르게임 코그는 라프톡세식 거 잔 혼디 공마 차츠 너무 차츠 걸 요누가 한천에 다른 문제 나도 거 라프톡세식 거 다 끊뜨 요 그지. 다 뒤게 나도 거 남비 땡까. 아 잠지 좋지. 아라뚜고다는 얼거요디 안냠땅 뚜고땅 니땅다 뚜고땅 문남 지마인지 제뜨는 문땅 인자지 드나라뚜고 세실리 총슬다라 문다오지 궁따라뚜고 젠라 아라뚜고 세실지다 니브르츠 기브르샤나 아라뚜고 세실지다라 남정 지쯤 요르지나 아 요끄뜨가지나 피치르 키와앙 아마남지 원체 그 키와남고 허르조트 젠노고 라프톡 세식 츠틀르진 젠다탕 지와 고요 그치 지그나 냠 아니 도슴 니 젠다지 아마 도지 득바 만음지 거든바 지마인지 아제바 제트르 만지 오 지그 땅 땅아 아진 제다나 비어 그 오지다 아진스 고로 티거다는다 Raptuk sa shi chi adan dukundi namba argu ka yati. Di tiga sosi kharjil la agu li zhinji kharjil kongta song shang zi. Da dmu wujina zhukwanti zhinja di Raptuk sa shi kya jen la nangsi namba jina zhukwa agu ka la. Di gina wani jina zhukwa agwa dhukwa zhinja di kharjil kongmu gina wani jina zhukwa vachong zi zi. Kongmu gina wani vachong zi da jina zhukwa zhirga mishil zhino nangtan diri. Di gina dangbu Nyamda chila wanchin tanbi gangshik. Nyam sikunu ga nyamda chan. Diya kontak tanbi gangshik. Khojir chizgish gu ka. Dayang lhami zhengkhul la zhenshir. Khoymo jamchi gzili. Deng tuan jeng. Chakhi zamiyang jambar maani vi. Khchang ti tori chongchir. Nyiksim nyam shiwa tabas. Dan zingang na nyam sikunu ka. Zhenja di raptuk sashi chik jang dukhundi. Tong gish gandar. Nyam sikunu ka. Tā nāngtāng yīnā, shē chū lākā nē, dī dāyāng lāmū zī, tā āyāng chīn lāmū rī. O āyāng chīn lāmī jīnā zī kua, āyāng chīn ādung gī jīnā zī kua, yuāndan tī dāndar chū gī chā tū, huay mū sū gu nū, chām jī gī chōng mā lā jīnā zī kua, huay mū sī nirī. Tā huay mū jām chī jī lī tāng tuan chāng zī. Tā lāmū huay mū dū khun dī, jām chū gī nāng nī yāng kua rī jīnā zī kua, kā yung nā lā tī nirī. Tā rī shē kī jīnā zī kua, tām jī gī lākā nē, lāmū huay mū, chamji ku chungmaadu khundi jamchundi khchugu njirazu kwa nangni shungni yinzile timu njirazu kwa jochizu nil tanti rikshi ka tamji teja nil ya khwamu jamchuga zhigi zhini khtangni yankuri jirazu kwa yara kasuwa toni inala chakhi zayang jambar maani yi ti kanka chakhi zayang jambar maani zina ayangchin lami jirazu kwa zhinchi zhinkhulki jirazu kwa chakhi zayang jambar maani yi jimtsenka khchangdi toji chungchira nixam niyam tizini Tā ngū tsāle, tā dī tōji tī chōng chīrn khuun dē jirāzu kua āng kora wā chōng zi gā tā kā jōndirī, wā chōng zi gā zi. Dī mga jirāzu kua dī 화문도 혼대냐서 그한테 잠직근이라서 그 종마라 다 네 토지 좀 찾아냐서 그 니오는도 혼대다 네 아 그가 네 돈도 큰 거네 셀런들이 다 하모양 찜마라 젠드리 마트가 드가다냐서 그 토지 그 좀 찾도 혼대 안 그러니 그 어통즈즈 뭐 랍도 그리 랍도 그리 와 냠다냐서 그 단지 그러네 냠다 가용 그지그네 시와다 암 영나 아래롱 잠추르 치비 노른즈마 정말 안친 했다지 хчив юкру матхнгэй калын хтинжигс гэнсэл гаянсэ дэнва яним гням чиота вэ та гарэлэн жамцур чиви норзмази та арэ дид хунди жамцу лайдрас куани ви норзмас куну сажиг мар жамцу гэтэна ниви жинос ку сажи сажин дхунди глакана арм пучи нё ку чэн мууг анди ахтарка дмун жинос ку ёле тиг жинос ку крух чмууг дхунди мачгада ओ को छतंगे अरंग गेन छतंग लुगु खालंग दुखुति खतिन गुसु जरे नामके गयंग दुखुंदने अदम गु गजि नामके गयंग दुम गु गजि ता खचिनन न जको जाम चोली सिन छरे नामखान न जको गंदे जोगुं दुखुति ता खै का मुज कुं गुने तगनरि ता गरम बुचि न जको तमाग खरु दुखुंदे गजिले ता माचगा न जको गंदे अरंग खालंग दुखुति खतिन गु जरे नामखान दुम गुनु ओ छत मुज गाजि गुनरि Dijinau tu kau tahu sih na, ta semalam rapto kau ingat sih, mana semalam rapto, ya kumbu sih na semalam rapto kau ingat sih, demong gua aja kau sih. Tiga orang tu, ini mana nyam sukunu kau nyam tak kau sih, kau dah dah sumpah kau dah ini mari, ya ta nangka na denggu kau sih, ya kenyap, tuhda aja lah orang kau agi sih, ayah nona nyam tu ni dah sukunu kau jinau tu kau tuhda aja, deh orang kau agi korjuk kau na. 根根没根基哇， 不凶哇！俺们这个人民才这个王族里，给予你们这个的不了当，俺这个哪能能是这边多些？啊，但暂时个哪个呢？对的，啊，更是个人民这个呢，就个个没个这个好多凶啊，都好点些。但俺们这个人民这个才这个王族个哪个呢？是嘞？啊，但俺们这个项目个，这个人混了，这位才这个都好点，那个王族个都是搞等，王族都好点，那个呢就个搞了。
1: 그들은 다 뒤져 가지고 뒤에 희지를 인도래다 그니까 그거 뒤송서 의지래 아 뒤에 어떨래 어둠도 걸리지 않고 졸어노 너무서 이제 가지고 앞도 걸리지 다 앞도 걸리네 뒤에 놓는 이제 가지고 도자 쟤네들이 뒤를 도우스 보니까 도자 쟤네들 이제 걸리지 영어는 어둠실 니마 가지고 니 자스르지 사탕 직뜨는 말이 좀 버티 근거 도치를 뒤스 강어를 영 아 강어위 특비 놓는 좀 잡을 도우스 다 뒤에 가지고 가
0: 啊，跟个人啊，你球他们就进去了，就讲骨头好点，然后就讲更低些了，然后就讲这个喏，怎么样，然后就讲效果那里，对，三分之一打了，但人家看个人就讲看的是个效果的呢，他啊东西了，你妈就那啥子个子嘞，他刚当刚来，然后就讲东西些个，你妈，你妈，然后就讲热内头是，热内是可能就讲你妈是很大的，怎么的，热内头是呢，这个才有二十个三等，一等他们就不能就讲麻利。 这个专门那，他刚当刚给讲，人家这个节目里只有那个啊，更低些个二人的婚礼嘛，俺们等人家这个麻子啦，他男人的婚礼人家这个啊个五千的男子呢，差不多有个子嘞，他往上个小军人家这个求的婚礼是不弄的现在，然后他刚刚低些人家这个我就那嘛的啦，俺家刚给人家这个看的，俺们等的，他吃疼的人家这个啊个俺们那个五千的婚礼人家这个就是过个子嘞。
1: 哦，怎么突然间就搞交流了？对，侬跟人家搞多扎钱的，可是吧？你扎钱了，我们去挖个子，他你是不能跟个扎钱用过的是？起码瞧起个人去用的了呢，我们了容易外嘛，像你做，跟个长处得个啦，将通的，啊，就跟他不靠啦，这会儿你去，他你扎钱用过的是？起码去，起码去了他，还是跟人家搞维修，交警的混的人家搞啊。 다 강하고 좀 줄게. 야 치에 가신지 가신 헐끈이라서 그 연든도 호디 탐 제포이나서 그가 왕을 때 나든진 아득도 좀이 아 메토 와마 조르게나서 그 쭉 지가 야 지민이나서 그 확장 쭉 혼데라니나서 그 증요노 디르게 아 지크르게나서 그 딱보지 지크르 딱보스 그노 아 왔다가 먹는 뭐 어 지크르 딱보도 혼데야 어 남카양 걸어 총지 다 돈도거니나서 그 이런 Zemi stan tsukwa nga mitukwa yama zhonin tukwa ndi nga zhukwa tukhi yuwa nata Tiki nga zhukwa ziwa tukwa ti mazola Jikir tukpula nga zhukwa warnanga nga zhukwa yara wachung zhukwa zi Timung nga zhukwa nga dawa warnanga nga khargunu Kshi nga zhukwa jiktingu chunyiri Ya tita nga zhukwa anyan kanangata Zemi nga zhukwa kshinkhul Adakta zungi mitukwa yami nga zhukwa zhonin tukwa tukwa ti Khtang tsukwa nga changshar zhukwa ta Ti rikla rikki Jikir cha tukpo 어 다도 혼디기냐고 그 대화 마소라 다 발능하지라고 그 총서 그 뭐 어때도 혼디셔야지 아 대라냐고 그 예수 군고 니다캔도 혹행군 그 니까 어랍도 세세거다리
0: 야나 니모스 그 치그트미 청식디 어 아랑랑 리라 대비 메이초 사지 잘비 어 첫동 년실지 참어지 그 칼라 잠브링 예지 아 니다캔 그 지게 다 니미스 그 치그트미 청식디 그 아다 년거리냐서 과 속적 조그마 그 청년이라서 과 흑식 등 등시야 청도 또 등렸다면서 그 아 다위 아라리 리라 차와서 그 아라라라 소수 소수인이라서 과 리카라 저 친구가 뭐가 초디 탐지 보지 사실 잡아 오는 건데 지 알거나 그게 년실 지스는 년실 지스 그러냐서 과 니마게 그러네 니마게 참어 저거 칼라 잠브링이지 다 니마게 지나서 과 고무다 아직크탄 쳔뿐이라서 그런데 수수수 수리라서 그 땅에 남카니라서 그 잠이 죽었는데 그지 단 너무 가까운 척도 못해 당연히 그 자충데 뒤따라서 그래서 조심이라서 그때 못 그래 다 수수 그냥 그 릴라 때꾼 아랑랑 그냥 그 사실 단 쳔뿐 쳔 강시 금기니라서 그 윤이 리셰 꾼도 어디다 니무 닝그르 니 니마 그 송에 공무다 어저껏한 쪽고냐고 그런데 남카용라지나고 그런데 처벌 직잠적으로 어떤 모습 아시겠느냐 니스 보면서 그 사실거든 대문근이라고 그런데 남카 가르마도 호데 시영 주아 주아마이나 어랑슝 공군이 나서 그 반응 처벌 요원들이 달라 다 뒤따냐고 그가 언행 근근이라고 간이 아니 멍멍탄 쪽고 어랑랑 소소근이라고 그가 아니 릴라 타와랑에 사실거나 처벌 요원도 호디다 Nyamaagay nyanazu kwa jikkur namkha chamdang nirayzi O tiga nyanazu kwa dhutaka shakun nirayzi Ajwa Dhaata chanla wong kiwa gayzi Taan dhaas gunu gu Iki kaya wong gunir Shittin nyamaajwa nne chikwaayi Litron barwi anga tiga sukhijin Amgji tawarin zangci Ngaymaanam Sochung arapsil gopr Shepan dhaazi Ya Khishichi khishichi nyanazu kwa titukhu te Nima nyanazu kwa khsarwaan dukhun diya nyanazu kwa chighe O tiga nyanazu kwa lila Lila chulm bari Ta aungui nyanazu aungui shi Thakpaan dukhun diya maankura Vawi zi no sikha sikun ka wamnu gari Sikhnu ka nyanazu kwa jun dukhun diya Chow dukhun diya Amgaji tawarin zang chi zi Ta amgaji tawarin sikun nyanazu kwa di Amgaji ndi Ta Ayakkazo nyanazu kwa chasir hachang nyanazu kwa Chedi kama dukhun diya ta Lhukshuk chakhtui na Ta mgani nyanazu kwa di chiga Chooshir guunin danda, chongchir chimbo maun danda, o timu nyanazu kwa ta anamba naatsu kherji unu dhukho tiye guunir. O ti panchin zangwaa tigzari, panchin nyanazu kwa onoli yoli. O ta mitu vama tanche po, ghe chee ku kwezina, su tung arabsila ugo prasha panda azi. Ta kuzga rungi nyanazu kwa kai, mishik nyanazu kwa kani, ta sui tungwaa dhukho ti, sawu ili nyanazu kwa chiga anili galdaunu, chultu muza zhukho. Dina nyanazu ka semilar aftuk zhugiri yinjwa Dina nyanazu ka semilar aftuk zhugiri Daas kunu kyan khagata nyanazu ka jin Di raftuk sashir chig da Dawa kyan jung gunri Diga jignari Yana Katang chalga na tsukho mirg khagaz Argan tun ngomchir tamu njapa na Tamdilun rombi tsukho nim Janshil sung Janzima zima asho la Tuan daas Ya ta kachatang Chalga nyanazu ka mandawa Susu nyanazu kumu Tawzu chungki jakimdu khundi Tahta nyanazu kwa mirgu Ngachi ngachu ka Ngachi ngachu ku nyanazu kwa Kari ngachi ngachu ki ngu nishi Ta chalgla nyanazu kwa rang
1: 哦，首先你要做个约等，啊，你不跟你要做个查清个哪个呢？他官巴拉你要做个门道啊，出书那些，呀，对的，啊，跟他我们吃大木匠巴那些，但我们吃的就是那个大木的货，对这个，啊，对，啊，原来，什么个叫做个，给了单独一边，全部个村里他们这部分展示了松树谷喽，啊，没给你个，没给你，简直么这么说了，突然的，但俺们个人个人要做个大木的货，对，是个对呢，那。
0: 무근도 혼디지나서 그 좀 바탕 질바셰프 라용 셰주알아 지금 자마도 혼디 지금 투아 투안 종리 디모즈레 지다 담도 혼디 먹고 먹고니 어디가 쇼하냐서 거정시 디노다냐서 건데 아네 도졸하냐서 건데 아 가나 삼을 합도 가지고 자스고노냐서 거 삼을 합도 거는 게다 알아도 사실 제자리 안 가와 또 자진 흐슴 책은 리즈네
1: 多数公路个这个渣子货的，还是成个能呢？第二个星期，万万在这个级别，还是新的年币和大瓦等的。第二个星期，没个这个级别，没个换的阿拉的年币，阿拉这个这个，这话是想，等我们从未参谋，所说的降低新币，阿德个你的等那个三八，有没人做吧？等你同我的阿德个多数个，当今的人家说个，多数公路干的货，哪样个行不行？
0: 哦，对的，第二星期万万在这个节日是公路个，当刚时个人家说个，就不是比一些都过这个活动的，万万在这个整个人家说个，我是说过了个，但万万没到万万现在人家说个，要可能，这里用是人家说个，这里用那个，我是新的货，对的，马做了，我是新的人家说个，你们用那个人家说个，大瓦拉这个，没跟计划的货的人家在下头还讲钱那个怎么整个？ 没跟人家说过，坏的货的，人家说过，阿拉不等鸟那个，阿拉等人家，真的，他大话等大爷等给人家说过，阿拉等得过。啊，等一下，这话是行的。啊，他可有人给人家说过，参加这个活动了，他大爷在下拉，阿拉等给人家说过，没跟在下的活动，嗯，他用是这个过了，这话对人家说过，还是了。啊，等个对人家说过，他，嗯，的，参谋给人家说过，说过了，他参谋，阿拉让叔叔呢，人家说过，我差了，啊，他。
1: 아름근지위에 로건 주거 되듯이 아더 똑고스 건가 네 뜸무스 그냥 두고 키게 뜸무스 그냥 두고 삼거에서 뭐 하나 던 뒤리 야나 토스트 골고 호랑 보다라 시리 컨성 일도 용천이 아랍스를 니지 닌스나 이미스 코리소치 콜알 바 도고지 도다젠지 야 다 보다라에 다세 보다라에 이제 두고 호랑 도건 디게 이제 두고 차치 중고네 샤는지 디는 두고 아름바 직스밀린지나서
0: 니와 지레 도모 코르드기냐 라고 샤탕 좀 디너는 니나 그 만음 스고노 그 디거 니나 그 자신 데라 오 교아게 므므는 도청 흐솔치 타므미 니즘 뜨브럭트 비 희마근 콜라 도라 만음 어지 가른 추가남 아라라 올치 나와 툰 싱더 시와타바 암드 좀 야 다 므므는 도청 위 흐솔치 타므니 마지 Tāng dīmū nīrā sūkā nāk pūhūtāwā tūmū sā ndī ājokū nīrī. Mūgmān sūkū nīrā sūkā ndī kātukwa lākā nāk pūhūtā nīrā sūkā mūgmān tūk sā nīrī.
1: 야, 무게 문제는 누구 때 정위에 솔직히 타면 마드.

0: So she tamens gunnas go gummi, a gummo solinas go gummura, tamu dondi. Tamin mazi di coinos con dimundi. Dimuna demu tickets the kana shapas joko, tamin meat. Ya, not chisel it on the shah chisel dip together. Nation tumrit the wazy. Tan nimash on the nimas around the hundin not go tumutum lak tumtane. Ticket not go shima tatakota, nankan not got or jumanaz. Dijim sen chisel it is not can tunum around ochenama tun. 투샹더지 그럼 이 초디 탐체 보고 아랑아랑아랑 기냐서 걸지 치통나 어쩌 나와도 혼디다 야 톤더샤 바드스 누글샤 비던지 투아등 더와드스네 투아서 공게 찌이던지 아랑 같은데 어스티냐서 그 트릴 야 아랑 땅아니나서 그 신코로 그 도구노 따베 너무 그냐서 그 소샤 구거지 팀 그냐서 그 가르마 같은나냐서 그 너무 감이 땅나냐서 그 어스르다 닝그냐서 그 님이 땅나 어스르는 혼데 직트는 녀석과 지 최니를 따라. 다 녀석 캔거 녀석과 디 검도 고대다. 디 소나 지위 녀석과 타미는마 디모도 고지게 니마전도 고디 더 소소 녀석과 흩뜨베. 다 남카라 흩뜨레 죽네. 흩뜨레 죽은 사고지. 디 좀 센체르 되나. 아카르마고 츠군디 녀석과 디모즈 멍게 디리리 같은 녀석과 어즈르나 츠스인 용고 그래서 온 디모 타바즈게 조실라. 조실인지. 대나다 녀석과 만음스고디 Dinan gajinaz kwandi, arak tukse shikga dhaar. Yana, saatunga gintan maali ndara cengshi, shukuncham ratang taakhi tajil chi, ayabzik arangshun kamchi, zuwi chate kwa pa manam, thasi jungung tazi, tanzinga manam sukund kundiri. Dita nyaz kwa saatunga gintan yuandan nyaz kwa maali wa thatak po cenga tazi le, shukushi chamjil kongtang kong arawutang tang, di thamche po, 자키비냐고 뜨거 절지 아엽당냐고 차총노가 아랑숑 캄드콘데 아주이 뜨그네 다 아랑숑 비냐고 캄드콘데 아주아즈크 아질이냐고 대치 콜레지고나 다사게 다스이 종데 뜨그네 다 다스이 종도 콘데 자키비냐고 아랑숑 그 캄드콘데 하짱냐고 건지 뜨긴 봐 자키비 뜨거 제동 총와 근데 좀 봐 데타냐고 다 데타 아주 캄보즈키냐고 건데 쳇도 콜레지고나 아지
1: 오티트럭 존드리

0: 총총시비 히르거랑가 총총시비 런드거센조 총총시비 센탄주 정보
1: 나도 시비 나페
2: 야나총 지적서 공리 아직 쉐슨 바타르 Tepa garchi ke chanpa chungunda inji na Drupo chungchung tsoge Shtam harchi ke taken juen tong omsa ge Shtagwa chungchung zgrela

돈덕대 개근지 티노그 신인 공기 로마처럼 생진 남제 최소라 송추세바디 하정 돈성식을 다통 로마 로티지 샤와라 친시그 정성 더지리 올로티 스톤그 망아 망아즈기즈야

당보 토미르 가쇼 조능라쇼가 니유데 지금은 도심가 조능당 지키는 소위 처제 가쇼가 인스 대응 도중라 조능단나 인생 푸단바당 조능 워르윈 지정나 푸머단비나 시바그 도중그 조능 소충세조데는 하정그 걸치와시그리 토중라 조능 담비 시비 토중가 데름디 조르치 담비 리카식 던들라 아릉글라 아게르흐지 토중당 삼시 쉐히 셴니비 인정데 토중가 쇼니 카야 나다그 아시스므디와나 코트레스 시발로나 차티니 가쇼 지니잠 소충제등 시프르 샹인 하스클란 지비 고스크프 조제나 파마 남제 간크제 시바 랑니라 조능 담비 샹이티 랑니 지 자닌 중아당 파미 디 진충 능비 글홍 쉐히기 시비 가슈드그 시바가 초알라 조능 단싱 심큼징 거영 제라 동니 노거 제나 젠거 데나 치근거 아름부치 시그리 가니인지나 곰시리 데라 지금나 디출 이참 장거지 곰시등 가니는 봄튼거 봄철라 난든지년비 곰시리 섬나 아게르츠지 후일룩 삼지거 곰시리 아종우 근든지 시바 슬라르디나잉 고추라 지그탄지 곰시흐여디 데는 후일룩라 동와 알라르기 치와디리 Хуйлуги сиби шкайка чацла гонтур штунниа масл сиби инжунпи чэгэ ятнаян пантхбатан нжигтэн жэ нэнсэн нартан жэсэбт штунниари сиби хуйлуг гомсина пами сочун нанжэ кэлчимэл ажанги мхуй мтэмбэр кашилдан занклжи умтпа нэпэрдэ ацу паматан чэмдэг намжи хигивари 회룩고 곰신은 시비 차롱처제 아른친 판초스타와시기 노그쟁그 때는 머치 공으로 판토비 갈라나 마치위 로아미 곰시 약보시긴 바래 시비 곰시 등 아르가슈크 사르와시기 소총능급 파마치 니기바시기는 아른걸 회영 등 아르가스치 디출 멍즈먹리 등이다 등이 시바 등 냔드 살롱 중기와리 리로 등 질끄강도 호나 시총글리 등 체영 전니와문 뜻일고게 시비 치식을 호비중근 군즈그스급 정천조와 등 삼시 땅숙소 숙강치타니 디스턴 등 어르거든 멍든 자제디 흔드 가치라 뇽타잉 어다 지그등 멍나잉 어다 아니거랑 냠저 냠숭거 곰시 욕화시 직노그 처니 다슬 인지 럭바그 스똥슬 차등

0: 다 희나니 오스트리아 등 중긴 잠튼 탑치 로진 델버 페지 서바 용버 근데 동도 이효알 왕동 분송 제찰라시
1: 에르답자 비치 속진이네 샹첸 등의 수지 우쇼준 진 관점시니 샹첸 등의 진리연 탄칸 그 진소디데 에르답자 비치 니르빈인 중앙 차수지 제 진소결 공동 등 제치프주제 시진핑기 워중시가스 제종을종라 담르 지그노체 테피 틀랑낭 위인 접동 가친 결 공동 소중 등 제적시 바등 제로 샤우르 심직 등 고집시 진소리 난집 단도네 제치프주제 시진핑기 송실 등 접동 가친리 제치프주제 시진핑기 멍멍 라나미 바등 세소 라나미 비 멍랍장 위 세슴사무 강력 긴문 브마슬 니엔슬 거주 등 노치 니엔크 링알딩 고슨 럭보셰 비 샤우르 스타비 거젠 산도 초시 요레 사그니 소소 등 데크 소시 제철수제 시진핑과 송실 등 접동 가친 등 중앙 차수지제 진속 결공든 타학직들 럭터 돈초시 바등 멍멍 라나미 바등 세소 라나미 바진충 타르티 삼도 등 산티 삼도 탄충 쇼고 노치 제셰토 나초 응임범 나무시 바등 소름 토르긴가 치그름 치금추 통콩 십실락 보샤르길라 타그릉 사크제 차튼 탁춘 니바르니 섬 토르득 당르티 노치 돈친 잡친 등 하칭 잡친 멈종위 찬탄 타크직다 담브르송기 젠소리 프탄토네 르다르 거브르 랑싱 라크냐르진 탕그르 작친 밥서피 디물 셰프출라 흔웅기 바탕 참춘 냠출라 흔나니 당른 송거 젠솔라 니범 나무시 바탕 얼고르지 바탕 참죽바 셴템 셰파 그니르포와 고르십 셰파 속집 셰템 타크직다 럭터샤르기 Shunguk shawar di tuk tup jarsib shepa tang, chaitan huanji rampar tang, tisang tak tongwa, tisdarif jirdum tornak tongwa. Ngintibar jyongdar la khinun baab jibshi di, Shunguk nosil la gachib jir chakrib shawa na suq lakbar jibgi. Rampa susu ngantar ngibab namo shepa tang, tangsijin gankar vlontang sowi, rungon la guandum tang liigni sin gantrib shargi la, liri liisong tang gochiji ni chibi lamdik lakhtar namo shepa tang. Loftin jirmil ngang Shunguk ngagabzul jib shawa lakbar jibab jibshi ni, Mengmeng je cesuk deng jenur denjik deng, jensuk je fjeng dan leng lan tak jik de songchong shargi. Jensuk li da tong duan deg jenbar xiem jik bsi.
0: Da je bi ci su shi nian jeng ha chur, xiangqin deng yi deng gen zik chim shabin gu chil chan chung ge ya jil zi cu si leng tab di di. Je chu shu je Xi Jinping ge, zik tong ga qin je gong tuan deng. Zhong yang deng gen zik chim shabin gu chil chan chung ge gong tuan la lu zhong deng je zhuk si ba deng. Xiangqin li yong ni, sen zi shtaba yang tong zik ba deng, leng tar vse bi lu zhong lu su je dung. Tobjong topsi jimji thorndag dang saftan tongwar shimjig dang guadzig. Tobjong topsi yimpan shabi lamsun zigba. Shangchini yongchi rinba susi dang shzanzig dang, ryachi dangyo liwshilbi amang lab dechil chimba dang, lejib leto la mgbar chetum sheba jivshi di. Losing zishi ki, zhongki ligja dangrib jinji corgun zikchan lashkanda shi ki. Shangchini dangyi shuchi, shangchini dangyi dangan zikchim shabi nguchil chanchunga chanchu wushu junji gunzim shibar masil dam shiel. Shangchini dangyi shuchi yomba, 深圳罗东川的村子的事吴秀军的单独呢这就是今泽东改前期罗东罗西小娃等政治了你能刚到学了罗东罗西政治团的等三天东娃深圳大娃杨东子把等乐得了学不冷下三五东有被等中央期严特硬深圳大娃杨东子把等乐得了学比罗东罗西全是单不满意学了想起的用起公务用起南天的给罗东等过了吧等乐得了东去了等是不是吧 没得的单破你了过二十等四年比特殊的人生就多年前些学吧罗特白出去松松你接单能人生等人生多人生的不是这吧前你了人生就认真等罗中头是政治三分等的家些学吧而今天刚想起用起人把苏西等三这个等而家起等有六十比这顿的等这个把等阿蒙的盘地真吧查这个等他们记住了但把多年这学不而今天刚刚跟的等是 当日间就村木能自称出了，六连等门门，多日间就娘们头特别正直正气。吴秀军去南京单独呢，头中头数百万内中，当中央人比雷顿的财政参政跟执政的任务，想起用起人把主席当三子一起，强势进干车他就得开挖当，头中当十十，得个他的亲娘们特别为，甚至是他为诺日出见起了一个科技了，正经王室特别好。
2: 孟措杰这个车给个那段科技了，卡特单独学吧。罗杰是当提壶上边那段孟布什个了，罗杰让人家压低两把，是咱们当真学吧等。每个人认为，咱们这个蓝色的科技个三这个等提升的东西，农业强人个中央办公区别学吧可了，跟得了黑钱学习。吴秀军就单独呢，甚至是他把杨东这个把等，六零学吧呢，第一呢，让不了这个比林根感情学样了，等于六七比没提跟我的头中学习比农村样一样呢。

가끔 떨뜨니 나서 거 거리 어디 뭐어 뒤도 호디다 송은이 나서 거아다 아니 간그 가느다 님이 이제 나서 거 차슬도 호디 가그 삼토 오중기 지나서 거가 사짠 뒤지 거 주주레 뒤돌에 다 거리도 호디에 나서 거 강으로 거 거리 그에서 뭐어 대지가 늘다 세밀한 앞도 거 늘. 어 아뜩 세식 그냥 놓고 자 제대로 맞는 수고로 간도 고인들이 아 특히나 놓고 아주 그 국내 아랍독 지진 은하 박슨 세밀한 앞도 샘드나 앞도 그 세밀한 앞도 그 등진 앞도 그야 대충 셀에 뒤에 한칠 다른 거 놓고 세식 지가 자 은하 박 어쨌든 그 자리 다 고니 셀에 찰송스 뒤나 만치는 공스 아랍독 세식 지가 자 귀농니 아진 다 뚝승부 똑슨보티 젠치 총아세시지 그지능 뜨응 요비 총아세시 그 작은 나요 이제서 그 진자 똑스고는 간초니나서 그 요끄트스네 고그나네 간초니나서 그 요끌라 알아 똑세실지 아다등 총아세시지 아다니나 챵퍼 강요선나지래 나 근육이니나서 그 챵퍼즈 지나서 그 좋지 그러나 츠틀라랑니 토니샤나 디니 그르 제르 초정 저르츠 문다위 군에 이와시와인 디지 다 츠틀 그 아른 글아까네 아 진땅 자땅 또 그런 거라 그는 실세 속나 근데 어 휘가 가완이라서 거시나라 초코 아랍도 거완이라서 거자나라 초코 저르츠 하나 드나이라서 거 초코라 저르츠 그냥 거 남바글라 그는 큰이 그 세주고 타블은 거라 그는다 근데 이제 거 문단 오고 아이와티 히니 예지 예지 휘땅 돈에니 다 뜻듯이지 저틀 때쯤 건강 자나 휘돈에니 총아잠도 고알이지 나 그거 회진 거가 회동 떠는 니가 지금 다 뜯어 이적 지금 똑대 아 진다 똑수 고는 거 특점 되죠 강원 무슨 게 나도 거 제나라 뒤에 나도 거 회동 니가 지금 총아 잠자가 구군 구게 뒤에 나도 거 구아 마르토 샘드는 샘을지 채치라 어두도 비 삼츠는 구아 문제다 샘드는 라토라 샘을 라토 지금 나도 거 채치지 그래 어두터가냐도 그거 조건은 그 삼츠도 고티냐도 그 고건은 맞는데 조. 숨슬지가 다 요라정 셈든 땅 셈을지 채취라 어두터 비 삼츠를 그 비값어. 츠틀 됐음 강롱 자나 회당 돈에니 총을 또 문이나서 그늘이. 다 그니까 채취도 못 이제. 야, 다 츠틀도 근데 지금 총화세 찍기냐도 그 다도 고 대주 요래 셈든 셈을 그냐도 그 채취 어두터 그냐도 그 삼츠디 고고지 까봐. 츠틀 됐음 뭐 강롱즈 제나 진 자, 또 그쪽 강롱즈 제나라 회당 또는 네가 정말 중화즈 제나도 그거 또 못 듣고 있지 뒤 못 듣는 거 좀 챙겨다 네 아랍독 세식 그거 자 이놈 아랍독 중화 세식 그거 자 문우 그 차프다 그거 그 침부스 그거 그래서 뒤 넘어가 수준 제나도 그거 아름 그 그렇게 듣고 있는 거 이제 꾼이 쓰리 꾼 그 회전 등 소수로 다들시나 서른 제 더빠라 삼니 다른 회주를 쓰던 거 비행하와 마시 소지다 그 공개지나서 그 회전 그 까불라 다 그쪽이나서 그 반스나 지금 십들 즉시야 소신 군인이나서 그 지금 사우지 시라 아디디 그 아이와도 그디 사우지 지금 제트문으로 들지래 뛴 돌에 아, 다 공개지나서 그 니네 지 회주즈가 흐스니 지 권인이나서 그가 마실을 시다 대랑 셰트라니나서 그 아, 나와 잠지 그래지 어 대트르 그 졸에다 아주 랍도 그 젠땅 디흐서르셔 치키냐스과 테크 조르츠라스 화 다트 셰르 타르송스 던진 송이 능시 쯧슴 바 지젠셔지 지 지젠지 우흐츠르셔 바 셰부 히실 앙이 뜨거질 지르그 스르튼 지젠 아 지젠데라 진 드웨체 프레셰피 샤파 피지 암 히실체 주소 쟁이 땅 뜨바와 강릉 쭈르테니 티 드브 흐치 고르샤파시글라 지 진시 조바 이노지 나 지 진 수군 후데 쳇게엔 뜨그나 디치 타니클라크네 지 진 후딜라 진 드르체 프레셰피 샤파 푸고 제즈그지 야다 진 드르체 프레셰파타고 화나 사원은 진여도 그건 저 제파 다을라 샤파 부그 제지 셰피 제지 야 히실제 주스구노 더와 라 뜨게다 땅에 미요 프르토가다베 히세크 제리 디나다 디여녀도 그가 응이 땅 제응이 땅 더파와 강릉스 녀도 그가 소 땡데 땅 지근 제베도 호티
아, 흑그 고래 셰코는 넘어서라.

ji jen zile o te tergi jwaan zi. Na nirpa ji jen chi naam chung xe na yi na naam ba chitki ti ngi po ngi mil cer ji ti tsabye yi wa naam sin chi ngi uro xe po khi shil ni shen la jib shil li ji ni shen li la ying che shil tang nyam shil nda pi ji ni yo li la naam jir to xa ni khishil la ne shenang ni ngi mil jil la jim mil pi dewe yu a mil shel pa ni tang bu la ying nga na mil shik ni mil tang bhan chun mil pang ni ma pi shel jil ji jim lan diwe ma chil chik chari ji la rang di tang jen di han chik diwa nga rig min rig khi ji chi nga ji jan chi nam chung cik chi li ni na du ka sha na kung ge ni na du kwan di tak re ta la yung ji jan ti la nang si ga ye wa tu ho ti nam ba chi chung yong lu ti ri ri gung gu ni sha na man chen ne ji jan ti la nang si che yi na nam ba chi chung yo ti su ku nam ba chi chung yo si nang si ga gui na ti yung nam ba chi chung ku kang tak yin zi na ang yi yi ji zi ang yi mi li chi ji zi cer yi ji ji za yi ye wa nam ba sim ga nang si ang yi yi ji la ni na zu ka she pi ji zi la hi shi ji ji ga ni tang she pa pi ji na zu ka ji la dip shi ji ji zi la li ge ji ga ni dip shi ge ji tu ku ti la yang yi na chi ge che shin ri pi ji zi ni nyam shin ri pi ji ga ni ya li chi ji la nam jir chi ni na zu ka ji zi la topshik ge jigni hishik ge jila shi hishik ge jigla nang hishik ge jigni tsawe ye wa xim ji ge ni ba ngi me ji jila ji ma pin ji yo pa che pin no ka she ji ji ji ma pin ji ma pa che che pi she ji ji ga ni ji ma pin ji yo pa che pre she ji la yo nang si ge ang na ma pin no ka she ji ji la shi ge ma pi she ji ji pan chu ma pi she ji ji Ya, peng ni mai pi xie ji ji, ji yok. Ji mai pi ji mai pa, xie pa xie yu. Xie yu wa xim ji nang xie sim ba, cer yu ji la. Rang ji ji ji zi la, jin ji lan chi kwa zi. Ji lin ji wa nga wa zi. Rig min ji ji zi. Ya, rig xie ji ji yu duan bi, ji jin ji tu yok. Tamu zi ka ji jin ni na zi ka jiru yok la, ti ni na zi ka xa wa la, ka ni na zi ka rin ba, sim ge tang ni gui niri. ngi wi ji zi ngi ma ji ji ya cer wi ji o de mo zi ni na zu ko xim ge gi de tang da nang si su su ni ni na zu ko ge le o dan bi na ba ji zhi gong gu ni ni na zu ko xia lo ku ya da ang yu dang ang yi me su gong de hong de zu gu la ke ne di tu ru ge yo me ke cha ni da ni na zu ko de ang yu dang ang yi me le zi le o de de ge jo ni ya ti na sim ba de ho ji jin ji ge ni na zu ko jin su su gong ngi jin de ho de xia na jijin zin nang si tang bu jashin zhi pi ju jashin zhi pi ju ndu khun di ngi di ngar mil lan di xe lpa jashin zhi pi ju yi jin zi zawa ki ni na zhuk cik kong gu ni xa na ni na zhuk detar ki zhuk di ki ni na zhuk gu tui na ngi wu di gu ju xe ni ngar mai pi ndri wa xe par xe pa xe ngi sa ta ni ju di gu ndri wa ndri par jo pa xe yin di zhuk ju di gu ta ni na zhuk ndri wa zhuk ndri ku ni ajyo tigin driven to prinyo ko ta shik mo mangla ya jeshin de pije tu ta ku ko thani na ang yo tigin na ko jail da ta anger mani gun drivers gin na ko che kuni o timo zin gun ri ti na ti ko tum chi harjun za wa gun ne che jo mala ya yi long gin na zan den jo ba ser wa yi yan de jo pre she pa ndi kun ji ga wa che pre she le ji wa ti 이거 고토니나 인들이나 토슈 말라야 이용 스위 잔든지 오정박 서마남지 얀드 쫄쩡 고르샤 반디 지우 근지이라 가와체 프레셔토 시와타버르드 조금우 다 튼데이나다 니노고 간테 그 샤네 말라야 스그니까 토슈 제크 로슈 말라야이 뭐 얼웅기 지나 얼웅 스위도 고티고 야 잔든 그 정박 서마 탐체 보고 얀드디 쫄바든 고르샤 반도 군디고 chiwu tatak yila nina zikwa gawa chay kynji kyzile o tita kya shayu tina malaya kya lung dukhundin zi nana shayla shayu tuna shay pa pu la zandan dukhundin nina zikwa zandan juanba ndi liti chashir chi nina zikwa liti zandan juanba ndi
야 안디 드립실 이위어 제영선 야 고튼 디땅 텀비 찬시 허르졸라 양친 가여로 띠게 흐서리 론도 박득 보 아랍지 흥드죠 아멍능 당든 디성 봉풍 저거시 용 제츠라 공통 통완디 근기 활제 같은 제브르실르지 다 공기냐고 디땅 차총들이 아주 공무능나라 옌드버 쇼브르샤반 디트글 이그나 짐센터 셰크니라고 다 Danayang tiyab jindi. Yung chaytsil akang tong tungwaan diga. Ya. Chiu taatag jinaan zukuga. Gawar shepi jinaan zukuga. Gatun chepil shepaatag zile. O shiashgung ta. Ngana gawar shechiku kangreetag zina. Andi loontub khsarwa. Gaji shang. O khtagpo jinaan zukuga ji yonu la. Gamil shang lukhin dangtang dambi. Driwa zungu dukhundi jinaan zukuga chikha yonu. Ya. Ta. 근지 이것도 응위냐고 그 제철제 공통도 혼디 오 제일 대통이 지금 되고 강석 잡아 봤거든 어 근기 화자 같은 제퍼샤 봐서 군도 혼자냐고 건디 리버를 줄어오는 난 네 답을 지금 거는 영나 영이 넌진 내 대우를 종이 틈 처음은 그는 녀는 없어 비고 러민 든 저실 와미 제비 틀 통니 틈틈니 여러 저 비 초상니 시와다 보고 야 영이 논은 영이 논은 죽고 논은 죽고 다 사지가 먹으면 어자 지위지나 죽고 사진 놓고 온디 어디 버스 좀 찍고 그냥 죽고 제위 어제쯤 놓고 지가 처음은 끊든 내가 지위지나 죽고 초등 아마 봐 다 뜨라 너 죽고 끊라고 년 년 봐 디다 어제 강하고 죽고 낙습지 도미 뜨들 낙습지 도미 죽고 녀마 죽고 왔더니 어 녀미 든도 혼드네 미토 와마 죽고가 아제피 녀석과 춤도콘디 녀석과 통화하던 거지. 야, 아제비 녀석과 아제춤 콜라뇨엔 비 녀석과 아제춤 도콘 지금 되니? 어, 도치를 쓰고는 녀석과 디치거든. 아디춤 도콘 지게 녀석과 아담바 도콘 디르게. 다 샤파 녀석과 디 네 쓰고는 그 녀석과 좀 센터 살아지 그 정도다. 춤트는 야르 저 비 초상니 쓰고는 춤당 덤바 춤당 덤바 쓰고는 강래 되나? 아제비 제 춤당 덤비 아, 뭐 야르비친 녀석과 쪼반 도콘 디거든. 어, 어디 모리 나도 고초 생긴 나도 관리와 뜨질래. 난 뒤에 강식이 나도 고 더빠 뜨잖아. 어, 네 어디버는 준비 나도 고 자침 보고디 처음은 끝나냐 나도 고 안녕 안녕 브레셰피 점선 찍었다. 뒤에 열비친 나도 고 쪼빠운 군이 나도 고 초생니와 어 니다 실다 그지가라. 난 드실 이미 나도 고 저지 나라죠. 어, 네 문에 쇼근 지금 되는 나도 고가 제시는 드피 저스고노 디라 니가 돈식 이와스 단선 드실 이와 드질 다 이와 드나 담바 스고노 니가 고 돈치가 저 근데 어디 따르지 야 지 젠치 능시 니 바 냠실은 드피 저네 아무리 최신은 냠시 해버려 돈은 그 냠실은 드피 저지 야 응이오 디게 속고 응이 디 속고노가 응이오 디가 아저씨를 대통이지 응이오 속고노 화나 죽은들 아, 근데 사은 따버리. 뭐 사은 찍은 녀석 거 주실로 됐던게 최장뜨가 냠버샤 빠시고 엉에서 접이. 저 뉴 찍은 저 최장은 냠바시긴 접버에 담바시긴 돼서 다 공마리 녀석 거 독바리. 네 녀석 거다 드실 메이와리. 공무즈나 녀석 거 드실 이위 녀석 거 저르달라. 나만 드스나 녀석 거 드실 메이위 녀석 거 저르무. 앙요 찍은 녀석 거 주실 됐던게 최전 탄체포 냠버샤 빠지긴 녀석 거 있어 잡고 야 아주 뉴 찍은 드베 최전 찍은 녀석 거 냠버샤 피 냠버샤 빠시기 독단 샷가다 냠신 드피죠 뜻네 드실 메이 녀석 거 주지 뒤에 고든 지 허들 사가는 녀석 좋아 말아야 이 쳐진나 아르정 잔든 늑줄니 알롱디 돈보 아 남뜨는 냠버샤 시르 니버네 시와티 뜻 야 뒤에 고든이나
말아야 스고노 니라스고 다 코니샤노 제크 로쇼마 아루 말아야 지그 니라스고 아루 응니 바꾸노 그 쳇진도 호티라 야 아르히 니라스고 흐슬바트 스고무 야 흐슬샹 잔덩 그 늑슬도 호디 쵸바 쵸바리 응이 쩨즈응 쩨즈응 토비 롱지그 다 잔덩 언디 잔덩 그 니라스고 쩨마즈응도 호디 쇼꾸노 그 언디 롱지그 드럼비 치워랑 그 자무탕 자와남 예 동물샤를 정 아공 등 속은 녀버샤비시라 녀버니 소지 다 잡시네 간지 다 슝거 말라야인지라서 그 네 최진 아르바 스무디 등 잔든진이라서 그 점아 송고 알롱 뚜고 티가 오 롬보 시오른 그냥서 그 자무 등 카테노 그 일 뚜고 티 어동이 어동물샤리 다 네 아공 등 속에 탐치는 그 녀버샤바지래 어떻게 들겠죠 티는 그 챕터 메요 아이들이 yang dusil meo vi jinao ko jela jago komo yang dina malaya ga anung du khundin jinao ko jinao na sha pa pula chotang zandin jinao ko ga andi nagad khundin chashil digin dina jinao ko zandin cha ne tig jio kala ta zandin cha nagadile ode tri gitta na rag ne jinao ko ignor ya nagale arag chang chopa ne jinao ko sha pa dombo nyambar sha pa sugund khundin jinao ko sha Rombo, anam tak ni nyambre syashiri niwari niye sugunu rombo, nyambre syaywa sugunu kao, di syawari. Tiyana ta halung tigin driven jina zuka kangzik chetung zik zina, nyamba ngimili jina zuka chepre khutamba tabi. Damung zika ta jina zuka di nyamshil dripi jiji, dripshil maywi jina zuka jilin tar zina chungdari. Di maka su jina zuka jih chika driven jina zuka chelik tukhu ti ku tukhtungdari. ᱡᱤᱥ ᱪᱤᱠᱤᱱ ᱱᱟᱜ ᱠᱚᱱ ᱨᱮᱣ ᱪᱟᱞᱩ ᱚ ᱛᱤ ᱠᱩᱫᱩᱜ ᱵᱟᱭᱱᱟ ᱨᱮ ᱠᱚᱱᱮ ᱡᱟᱱᱟ ᱠᱚᱱ ᱡᱤᱯᱥᱤᱞ ᱤᱣᱟᱨᱮᱱ ᱫᱮᱱᱮ ᱡᱟᱱᱟ ᱠᱚᱱ ᱡᱤᱯᱥᱤᱞ ᱢᱮᱣ ᱟᱜᱞ ᱠᱷᱩᱥᱩᱱ ᱨᱮ ᱠᱩᱛᱚᱱ ᱛᱤ ᱛᱟᱝ ᱛᱷᱚᱢᱱᱩ ᱜᱮ ᱪᱟᱭᱡᱤ ᱦᱚᱨᱡᱚᱞᱟ ᱟᱭᱟᱝ ᱪᱤᱱ ᱜᱟᱣᱤ ᱞᱚᱴᱤ ᱜᱮ ᱟᱭᱜᱤᱛᱱᱟ ᱜᱟᱢᱟ ᱥᱮᱨᱪᱤ ᱫᱟᱝᱡᱤᱱ ᱪᱟᱝ ᱥᱮᱵᱤ ᱴᱨᱮᱡᱤᱱ ᱛᱟᱵᱤ ᱥᱩᱠᱱᱤ ᱧᱤᱞᱡ ᱠᱟᱝᱴᱤᱜ ᱛᱷᱚᱱᱢ ᱟᱡᱟᱝᱞ ᱞᱟᱢᱵᱟᱭ ᱱᱟᱢᱫᱟ ᱛᱚᱱᱪᱤ ᱭᱤᱞᱜᱤ ᱠᱷᱟᱞ ᱧᱟᱢᱥᱞ ᱭᱚᱣᱟ ᱛᱟᱵᱟ ᱟᱢᱫᱤᱜ ᱡᱚᱜ ᱟᱜᱚᱱᱫᱟᱜ ᱪᱟᱛᱷᱚᱱᱫᱨᱮ ᱟᱭᱜᱤᱛᱱᱟ ᱜᱟᱢᱟ ᱥᱩᱠᱱᱩᱠᱟ ᱥᱟᱡᱤᱜᱮ ᱢᱟᱝᱨᱤ ᱭᱟ ᱥᱟᱡᱤᱫ ᱠᱷᱚᱛᱤᱞᱟ ᱡᱟᱱᱟᱡᱩᱠᱣᱟ ᱟᱨᱢᱵᱩᱪᱤ ᱛᱟᱛᱜᱛᱟᱱ ᱡᱟᱱᱟᱡᱩᱠᱣᱟ ᱫᱟᱢᱵᱤᱱᱟ ᱟᱭᱜᱤᱛᱱ ᱡᱟᱭᱜ ᱥᱩᱠᱱᱩ ᱟᱨᱢᱵᱩᱪᱤ ᱢᱟᱝᱨᱤ ᱜᱟᱢᱟ ᱥᱩᱠᱱᱩ ᱡᱟᱱᱟᱡᱩᱠᱣᱟ ᱨᱟᱢᱠ ᱡᱟᱱᱟᱡᱩᱠᱣᱟ ᱡᱩᱠᱥᱠᱚᱛᱟᱝᱨᱤ ᱭᱟ ᱛᱱᱟᱛᱟ ᱥᱟᱡᱤᱫ ᱠᱷᱚᱱᱫᱮ ᱫᱚᱜᱪ ᱢᱩᱡᱤᱠᱞ ᱠᱷᱩᱥᱩᱱᱡᱜᱟᱱᱟ ᱥᱟᱨᱪᱟᱜ ᱡᱟᱱᱟᱡᱩᱠᱣᱟ ᱫᱟᱝᱡᱟᱢᱵᱟ ᱥᱩᱠᱩᱢᱩ ᱛᱟ ᱡᱤᱝᱠᱷᱚ ᱢᱟᱭᱤᱢᱵᱟ ᱥᱟᱨᱪᱟᱜ ᱡᱟᱱᱟᱡᱩᱠᱣᱟ ᱫᱟᱝ ᱫᱟᱝᱡᱩᱝᱞᱮ ᱥᱟᱨᱤ ᱴᱚᱡᱤᱱ ᱛᱟᱵᱤ ᱥᱚᱠᱱᱩ ᱧᱤᱞᱞᱟᱡᱤ ᱛᱟ ᱦᱟᱪᱤᱝ ᱡᱟᱱᱟᱡᱩᱠᱣᱟ ᱴᱚᱡᱤᱱᱡᱢ ᱚ ᱥᱢᱚ ᱤᱱᱩ ᱜᱤᱱᱟ ᱡᱚᱠᱚ ᱴᱮᱡᱚᱱ ᱥᱩᱠᱩᱱ ᱦᱚᱞᱚᱝ ᱫᱚ ᱠᱷᱚᱱᱛᱮ ᱛᱟᱢᱚᱞᱤ ᱱᱟ ᱡᱚᱠᱚ ᱭᱩᱥᱩᱠᱩᱱ ᱛᱚᱭ ᱱᱟ ᱡᱚᱠᱚ ᱡᱩᱠᱩ ᱠᱮᱡ ᱠᱟᱝᱴᱤᱜ ᱛᱷᱚᱱᱢ ᱡᱚᱝᱞᱮ ᱞᱟᱢᱵᱟ ᱤᱡᱤ ᱛᱟ ᱠᱟᱝᱴᱤᱜ ᱛᱷᱚᱱᱢ ᱥᱩᱠᱩᱱ ᱱᱟ ᱫᱤ ᱵᱟᱢᱟᱨ ᱢᱚ ᱵᱟᱢᱟ ᱜᱮ ᱱᱟ ᱡᱚᱠᱚ ᱢᱚᱱᱤ ᱪᱷᱚᱛᱟᱱ ᱪᱮ ᱯᱚᱜᱟ ᱛᱟ ᱟᱡᱤᱝ ᱨᱚᱝᱜᱚᱱᱤ ᱱᱟ ᱡᱚᱠᱚ ᱜᱟᱞᱮ ᱞᱟᱭᱟᱝ ᱜᱩᱱᱩᱜᱟ ᱱᱟᱢᱫᱟ ᱜᱟᱦ ᱛᱷᱚᱱ ᱛᱟᱝ ᱡᱤᱱᱟ ᱛᱚᱱ ᱠᱟ ᱛᱷᱚᱱ ᱛᱟᱝ ᱡᱤᱱᱟ ᱪᱮ ᱛᱟ ᱠᱩᱝᱜ ᱫᱤ ᱠᱟ ᱜᱮ ᱱᱟ ᱡᱚᱠᱚ ᱛᱚᱱ ᱠᱟ ᱛᱷᱚᱱ ᱛᱟᱝ ᱱᱚ ᱫᱤᱠᱷᱤ ᱛᱟᱝ ᱠᱚᱢᱚ ᱥᱤᱜᱱᱮ ᱱᱟ ᱡᱚᱠᱚ ᱟᱭᱜᱤᱛᱱ ᱜᱟᱢᱟ ᱜᱮ ᱫᱟᱝ ᱫᱚ ᱠᱷᱚᱱ ᱫᱤ ᱥᱟᱡᱤ ᱜᱮᱱ ᱫᱟᱝ ᱱᱟ ᱡᱚᱠᱚ ᱥᱟᱨᱪᱟ ᱜᱮ ᱞᱚᱠᱥᱚᱝ ᱡᱮ ᱚ ᱛᱨᱤᱡᱤᱱ ᱫᱚ ᱠᱷᱚᱱ ᱫᱮ ᱱᱟ ᱡᱚᱠᱚ ᱛᱟᱢᱚᱞᱮ ᱥᱚᱠᱚᱱ ᱛᱮ ᱱᱟ ᱡᱚᱠᱚ ᱫᱟᱝ ᱜᱩᱠ ᱥᱴᱚᱱᱴᱤᱠ ᱛᱷᱟᱛᱤᱜ ᱭᱟᱝ ᱱᱟ ᱡᱚᱠᱚ ᱜᱟ ᱫᱤ ᱚᱡᱤᱝ ᱨᱚᱝ ᱩᱱᱤ ᱱᱟ ᱡᱚᱠᱚ ᱟᱞᱮᱱ ᱜᱩᱱᱩ ᱛᱢᱩ ᱜᱮ ᱛᱤ ᱱᱟ ᱡᱚᱠᱚ ᱱᱟᱢᱫᱟ ᱫᱚ ᱠᱷᱚᱱ ᱫᱤ ᱛᱚᱱ ᱜᱮ ᱱᱟ ᱡᱚᱠᱚ ᱛᱮ ᱛᱟᱱ ᱛᱟᱝ ᱡᱟᱜᱞᱟ ᱡᱤᱜᱟ ᱛᱚᱱ ᱛᱨᱤᱡᱤᱱ ᱫᱚ ᱠᱷᱚᱱ ᱡᱤᱜᱟ ᱭᱮᱞᱜᱤ ᱠᱷᱟᱞ ᱧᱟᱢ ᱥᱮᱞᱟᱡᱤ ᱤᱪᱮ ᱜᱟᱣᱟ ᱜᱮ ᱱᱟ ᱡᱚᱠᱚ ᱜᱟᱱᱫᱤ ᱫᱤ ᱠᱷᱴᱩᱣᱟᱱ ᱫᱚ ᱠᱷᱚᱱ ᱛᱟ ᱧᱟᱢ ᱜᱮ ᱡᱤᱠᱛᱚᱝ ᱜᱮ ᱡᱚᱠᱚ ᱛᱚᱝᱠᱤ ᱠᱚᱝᱠᱟ ᱜᱮ ᱧᱟᱢ ᱡᱤᱠᱛᱚᱝ ᱜᱮ ᱛᱱᱟ ᱠᱚᱱᱤ ᱧᱟᱢ ᱡᱚᱠᱚ ᱥᱟᱨᱪᱟ ᱜᱮ ᱞᱚᱯᱟᱛᱟᱝ ᱫᱤ ᱛᱨᱤᱡᱤᱱ ᱛᱟᱣᱮ ᱧᱟᱢ ᱡᱚᱠᱚ ᱧᱩᱞᱯᱟᱛᱟᱝ ᱠᱟᱝᱴᱩᱠ ᱠᱚ ᱛᱷᱚᱛᱟᱱ ᱪᱮ ᱯᱩᱜᱟ ᱡᱚᱝᱞᱮᱞᱟ ᱜᱩᱱᱩᱜ ᱛᱚᱱᱡᱤ ᱫᱤᱱ ᱠᱷᱚᱱᱫᱤ ᱜᱮᱛᱟ ᱤᱪᱤ ᱜᱟᱱ ᱠᱷᱚᱱᱫᱤ ᱧᱟᱢ ᱡᱚᱠᱚ ᱧᱟᱢ ᱵᱟᱛ ᱧᱟᱢ ᱥᱮᱞ ᱫᱮᱯᱪᱮ ᱠᱤᱱ ᱧᱟᱢ ᱠᱚᱡᱤᱨ ᱭᱟ ᱭᱟᱱᱟ ᱟᱱᱟᱢ ᱦᱚᱱᱪᱚᱱ ᱡᱚᱨᱵᱤ ᱛᱚᱵᱡᱤ ᱠᱷᱟᱝ ᱟᱨᱟᱝ ᱱᱟᱝ ᱪᱮᱠᱨ ᱪᱚᱯᱤ ᱪᱷᱩᱭ ᱱᱟᱝ ᱧᱮᱱᱪᱤᱱ ᱠᱟᱨᱥᱩᱢ ᱢᱟᱠᱷᱤ ᱢᱮᱨ ᱛᱚᱝᱤ ᱠᱷᱤᱫᱱ ᱤᱪᱮ ᱜᱟᱫᱤ ᱧᱟᱢ ᱛᱷᱩᱠ ᱟᱱᱟᱢ ᱦᱚᱱᱪᱚᱱ ᱡᱚᱨᱵᱤ ᱛᱚᱵᱡᱤ ᱠᱷᱟᱝ ᱥᱩᱜᱩᱱᱚ ᱛᱟᱱᱤ ᱱᱟᱝ ᱠᱚᱱ ᱡᱚᱨᱣᱟᱱᱟ ᱪᱷᱩᱭ ᱱᱟᱝ ᱡᱚᱠᱟ ᱡᱤᱞᱮ ᱟᱨᱟᱝ ᱜᱮ ᱡᱟᱱᱟᱝ ᱠᱚ ᱟᱱᱟᱣᱟᱜ ᱜᱩᱱᱤ ᱡᱟᱱᱟᱝ ᱠᱚ ᱪᱤᱠᱨ ᱛᱮᱪᱚᱯᱤ ᱡᱟᱱᱟᱝ ᱠᱚ ᱪᱷᱩᱣᱟᱱ ᱫᱚ ᱠᱷᱚᱱ nam shik tu nyo zhukwa suwa dhukwa ti nyo zhukwa makhiya dao nu ga niga argan dhukwa di chiga argan na dhukwa zhin di chiga argan ya jikhtan ki nyo zhukwa panglang tang danba o khidan alu chi chan jiga nyo zhukwa ika gaa dhukwa di nyo zhukwa nyam jo ga dhukwa ta kuga nyo zhukwa suwa dhukwa chiga shukla gaa maji pa o tawa di tawa la ta
drifshil mayi yi ju la san ari. Ya nyamshin drip yi ju la san ari. Nyambar shachir. Ya.

0: 그게 이제나 가이크 지즈가 나마양 로리근 장지기통 토지근나 소위크 좀 참다 간디지 망하다는 거 말이야. 지 망하다는 거. 뒤도다 이제나 함신 차이즈가 오나 딱 그게 이제나 만든 그런 바근 경 소수가 함신 차이즈가 오나 딱 이나 참바가 그가 소충 그 로름 동원이 있음 봤음 바니 동원이 있음 봤음 바니 두가 되겠더니다 로름 콘중이나 만든 이제나 로름 덤바미에 거와라 지식 가이근데 틀리츠 무즈가 동고 차이트 무즈가 통고거든다 그게 등가지고 보야.
1: 그렇지.
0: 응. 단 세고거든다. 저와리. 단 저와인다나다 그게 저기고거든다. 치 그게 인기나 루츠가 신용나라 주의 통주전적고거든.
1: 응.
0: 저희 신용나라 통주전적고.
1: 그렇지.
0: 통주전적고니 문츠크 치 까마 진짜 신아나 만능 소마진다나 이정 안 납자 생각도 이지 자고거든.
1: 그렇지.
0: 啊，所以你就知道，这个人，这个人多啊！第一条我打给你呢，六百的，啊，那六有回家去打过，怎么了的？啊，六百你来话，给他十七个打，给当成个张家姐姐的，才是蛮好过的，兄弟。那七个六个怎么了的？哦，这个人嘛，六七个人啊，这个人嘛，啊，啥时候回落？但人家去，蛮多啊，所以呢，六十不能啊，他派出一个车，你家的直接经过，怎么个人车？ 趁你家的对策会找到六条国子，六四个人啊，第一条个人呢，哦，个人呢，哦，干嘛？这个呢，小路，但这六个人呢，还从一个六，六个人的那样还从马上交过么？
1: 嗯嗯，对。
0: 啊，他就，第二六个人呢，他小六个人呢，空军是人呢，我那样干嘛？这个呢，哦，一个人家，两千吨的国子，小六个人嘛，吨国子，这个当当的么？这个他个人呢，那个国子，轮国子。 또인도나다 그게 인기나다 당선거 다 소중나 소마 그게 인기나 그게 인기나 상처를 난다 소마 등가지고 뭐 중선거 전송도 등가가 그게나 천재인 경우가 등가가 이때는 경우가 다 로마스가 간진다 이런 등가가 되고 등가가 최고도나다 그게 가이크 기운도 또 본다다 다 등가지고도 등가지고도나다 인다만다다 주가 좀 저기 땅을 가지고 있고 나 좀 저기 땅을 가지고 있고 나다 나는 졸업자 중이나 다니야 다와치가 수익인이나 수익 발치를 다 이리고 있고 이리고 있고 나다 니가 인기나 로크치가 다와 팔 모으고 이제 그나다 지 삼천 세제 통치가 찰리 찰나 램바이니 소위 가정 무슨 뭐 예제 어 때인다나다 그게 인기나다 단 돌때나다 지금 소위 다 뜬 게 생긴 된다 빼나 지금 그 판도 그 나다 소마가
2: 该跟你玩的还真给他公布了，懂得个？该跟你玩的那他该那都那该查的，该查那都公的，他那都个该查的，都个该查的，个第二那那他一都个该查的都公的，他从这里那他还你我你那个老马从我们那个就入这个的那他去，所以那的他去过去上面那全部那他他，过他到底那那去人个起码在那那个那该就吃的那那个那还要过他就他们这个过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他就
0: 이제 잘 있는데 당다 하나 잠바가 세고 나 때에다나 다 돌때나 감진 세진나 죽고 대기 쟁키워기 오다 가이기지 왔다 가차래 가차 있는 거 하라 고다 투파 고다 투팔라 쟁 고다 투파 고는 먹고 쟁 고다 투파 고리 타서 오다 지 가차시나 고는 먹고 어찌 힘든 게 세고 놓더래 아니 잠바가 땡치 달거나 고는 먹고 대 타서 기 거의 되고 거의 죽기나 좀바보 그런스 그 회사 뜻이네 됐더니 고스나 쟁 이 뜻고 고다 투파 뜻이 고스 무슨 뜻 뜻이 넣지 그렇다 자진 차도 그렇다죠 지도보다 자진 하라 두고서 지 하라 가차 세기가는 있어요 신도 뜻고 가자리 당 뜻고 가자기나 다 마 아 그게 안할라케와 달라이나 다지 고치라 수바 당콜라 수바 스케지라 수바 니타주 그소징 이나지 니 키나 고진다 그냥 수바 달요 요크리
1: 니지야
0: 되게 하라고다 뜻끔만 맞다 또 언덕 지리 다당 뜨그 가짜 니완도 군다랑 당선 근데 그 다시가 수 미진된 그 로마던 게 있는 바라 시기 냠주고 아주 거의 기기 있는다 가짜 그 신인이다 시기 냠주고 그 다 당선 게 세인도 정말 있었던 게 생각이 있었던 거 세인도 정말 나든 게 전부 있었다고 그 뭐 이거 비지 높친 거 생각을 거 챙겨 가지고 그 동고 그 싶다 다 지금 정을 뭐라 만든 것이 마즈가 있음 지금 있습니다 또 세인 정말다 지금 메파즈가 저 그 그것도 동치지 해서 그다도 시기 정가 건이다 동 직진의 직다 치르는 시 정말 가짜 세계 문화가 너무 그렇고 그것도 뭐 직다 이나 소소라트니 시 주고 같은 것도 건들 갈까니 그 질이 되죠. 니와라크니다 땡이 세코노고다 아 랑그

0: Re tagi jamsing ge ta ni ge ina mawo wa ge ina zumde ge luma namba ina zuko zumde ge lam khan dani ta chi ta king na khuelo ma se ku zamba ge zumba po ina zuko ngom ma kiwa ge ti zung no khu cha ma nga ti ti ta de na ma zung chi lo ta no ni na se chu ina zuko khuelo ko sang ge da pel ta ni ge ge namba zura khuelo ko khab dari ke zi ta ni khuelo ko ko da chi ta dang sang ge na 시그 한우가 개체인 눈 군데 동심만 하고 그냥 노래 놈이나 그 점 뭔가 따위 주시한 게 됐다고 요 디기 엄마가 키와게 주는 거 그자데 뭔가 따주 뜻이리 기도가 다 좀 발란지 빠레 좀 발란지 빠인다는다 정말은 이람 칸데 시기 다른 거 좀 뭔가 좀 제주 뭔가 진이 되나다 딱 길람 가지고 요과도 그다 정말 지는 거 다 인기나 지금 좀 봐. 아자들한테 총가가 되게 좀 생각다. 다 당한 이 땅아 살다 돌송 있나 조금 마트도 있나 조금 정말로 다 기능이나 니 동아이나 다 술 혼동 포마스 끊더니 다 인기나 진짜 팔고 누르는 반지 땅아 갈만다 하층 같이 그 되게 좀 생각이 진등들하고 맞지 지 소위니 시 돈은 히 스티클라카니 다 좀 이제 조정화의 교지엔 지 그다 이들라 속반이다 시 돈은 히 좀 진스가나 당선거 함신 지지는 조금 네가 이나 토지 그 가이 땅이나 다 야기 가이나 조금 인정지 그 야기 가이나 조금 그 가이나 조금 다 상마티도 그 인지 가이나 조금 더 상마가 지가 안 받지 그럼 뭐 나나다 지그다 지그다 저와 지금 남시도 망하는 거 오늘 말이야 쭉 그거 강하는 거다 오늘이나 네가 달고 있었던 거다 오늘 뭐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거 뭐 케이스 그 상태다 그게 아마 개모세 돈다 지금 네가 기운은 또 고급 먹고 그때 식다지라 니 진짜 희가 미시고 따따따 따따 말아 돈 여용도 다 지금 있을 거는 치세 미세 꾸는 거가 그러면 그 치세 희가 미시다 그러다 가짜 가이긴 가짜에서 오는 또 뒤가 가짜도 다 시글 확실히 다 잘 못 들었던 거 뭐 되게 좀 생각다 네가 로톡 남바이나 조건데 뭐하겠다 지금 이게 남바이나 조건이라게 좀 이끈데 대신 휘접 안 되게 이제 나 좀 끝이 안 되더라 속받다 땐 정말 남바이나 나 좀 발라다 때 지금 아저씨는 했으니까 좀 이나 조건도 정말 다 휘지다 맞아 좋다 뭐 안 되죠 아 또 대놈아 다른 거란 네가 살던데 아 네가 안전된 것도 빠르지만 네 돈이 돈 사돈 이 살갈랑도 국부랑게라 이나 살갈랑 이거 국부도 쓰고 되게 좀 생각다 맞아 좋 다 로마이나 초코 기기나 초코 다 지금 망탄 저와던 망타 녹바스고노 리즈군데 휴지에다 당했다 다 당선 그 케이크 신이 따라 케이크 신이 치게 치고 어다 치팅 인증 사고 지고 나 지금 도마토 케이크 로프트 그 거야 지 아 지금 다 케이크 나던데 하진 그 기나 야치게 당 사람들 단데 네가 케이크 시사가 남은 다 그 야가 네가 챌린지 챙겨가 그때서야 좀다 케이크 기기 합불도 만당도 돈든 거 케이크 기기 생긴 거나 자진 성공하다 남 키스인 거지 다 나가 뭔가 희고 다 좀 신신하다 나 케이크 시사나 호인 중이나 만당 중이나한테 삼신 체제가 너나 지금 진품 직인이나 그러고 다들 돈든 거 케이크는 나 아니나 킹간 그렇게서다 뭐가 담 희고노 시사가 늘 적진다 그러고 뜻마다 딱 이게 기긴스께서 막 코치 고던데 뭐다 개이 기긴도 자주다 하진 거 아까지 나 개이 기긴지 자주 아까도마다 인담다 지 함진 세즈다 동에다 등다 기긴시나 함진 세즈가 따라 기긴 개이 기긴데 개이 그룹친들라 도능시 아 뒤쪽보다 좀 됐습니다 덕분에 도능이죠 뒤쪽에서 소마시나 그게 이제나 어 개이 시위는이다 개군다 하진 게 개체인 바다 소인도 군다 시가 지그세지메크스 서튼 게 이제나 개이 그룹친 전에 하진 개체인 바다 이민 사우디도 다 개인 나츠코 랑가 정리즈 나츠코 랑가 이나 도중군 지원다 야라 콤플란 유트코 뜻삼이야
1: 제제제 제가나 과든체 데릉가 레츤드브지데 근나가 카브다시누 과든체 데가 간 지금틀 샤와람조 도튼 선드브 용위 트라히 먼든시
0: 야야 과든체 넌마야
1: 야르 카프스 데모가나
0: 야 데모야
1: 야 야제등가 삼클란지나 바코니 다튼거 말로크 그 홈정 소미르츠 문젠더 디 제름 고름 타니엔지나 타르나카바가 페슴비 레름 디초크 달호마남가 홉중땅 스터크 추 말호사클 다 레콘사니 산뎀 손셰치나 지금 소미 홉중건 과거라 소미 좀적이 네와가 탈라 다 네와치 무즈 토니오크 겐친다 차치 쳐즈기 요타 도조 지른즈 용더더니 레츤더 지란드가니 텅디 스카바르 나와가 마음정 그 차르크른디 초크 셔가 앙땅 보톰킹가 타모 가양르츠른 데르클림 지란드가니 타머그 좀티누가 캅싱아 흐스흘식 머그 흐스흘식 운운데 치무즈 그 남바그 지욕 머그 참친데 추 지른즈기 주일

0: 잠릉 리그비 과연승 테르비 까르마 오첸
1: 치등 아유 심코나현 비인 지르크드가젠
0: 알랑중 잠릉 젠지
1: 아망 투드 흐테름 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근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랑무
1: 알랑중 잠릉 르젠지
2: 자치 덴비 냥콘 족보남바 최초디 모이나 탕데야 랑종 잠능 르젠치치 비레첸능 나치 체남라 동와 하홀레 자치시피 잠능 기서 제비 종 종능 스피그나 종 아동하 므피 게정 시샤바지 소시바 멘테테 통지 임비 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0: 자시 메토고자 비 와능게 쳇
1: 아림든 슈그메타 쳇비 예신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헬케르 멜롱 렌츠나 동제인
3: 톰친더라 랑흐 단슴지 톰친더라
4: 톰친더라 제응구샤슴제 촘친다라
5: 촘친다라

0: 디촐 녀르니 등 까르마 섬쩐니 디촐 녀르스므버 사른겨 냠조 고차통 샤제인
1: 소는 워스클 온천
2: 소문 워스클 온천
1: 사른겨 냠조
0: 디촐 녀르스므니 디촐 녀르스므 등 까르마 냠니워 디친 세리 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Tsormuna jangzhuwa nyanchin kheng woshkela longchin ki nyan shiwi linchina ngwanda tangchar sung kelchi nyambar guajan chi.
2: Dana Beijing ji disu la wadun yin.
3: Namo gi tuanchin, pege gi lamne nyan zhun shu. Kandilin jie ni san xin ba ni, Zhongya mima guinkyob longchin lekung gi pege chin lam yi.

Kyrgyzstan초랑외지계주도참배공비기름비토규규로갑교체진. 시진핑키 중국다 키르기스덴 초니뷰 계급 니뷰 응연열이 냠래 띵섭도 동왔다 계급 니뷰 시슝와르기 변조 뇨종 냠래 철교 등교 여보치바 뇨종기 느리 표송 초스 동와 정진 뇨종다 계점 주위에 녹두 총투소 퍼시사바 갸지 동교받다 서구 미망기 콩비기 지든 뒤에 김주기 파르츠 친구 인비에 중국다 키르기스덴다 우즈베크스덴지에 파르기 작람디 뷰제 토비권에 족전치받다 가구 탱럽진도 교류에 교교일라 따르치바 럼로다 제시 제수소기 인제 제두 딩습도 동화제 제구 라기 뉴공당 퉁공 코르교 배주소 개공소 전달은 신기 남장 대회 망와 라다르치받다 방미 띠르게 념례 익자 퉁교 여부치바 퉁례 제다 시비 념례 제 제구 Gyujik lamjiki nyamjir chutakhaan tuimung to zhugzhun chibata. Midab jinglun soji nyamle la xiongnun gyabde cenzay sa du la dine gyagab nyibu nyamle la tuingin jorobata penzhe chiru donggu. Gyagab nyibu minye zhubung la ngarwe gudi dongwata. Xunu da nyanjoro, yugoro, luze, menju sanay soji nyamle la xiongnun gyabde zhunguda kirgisiden zaru oji jizu da mangdu ji mengsi gyundu saden tu donggu yoshi dena yu. Xi Jinping ki 중국다 키르기스덴 초니뷰 침진 된자 냠래 제자체로 다는데 도피웅 엠바숨다 독종격과 개공래 개디 니버소버제라 냠도 동디 당대 서구지 시디 되는라 냠도 송종시구 키르기스덴 초기 개지다 서구지 차던체 뉴버티베 치와 뒨베 차주로 중국 초기 갑교로 치봤다 냠제 제조지 중심낭 키르기스덴 초다 로글레라 슝능알레 하고 개데 콜라시뷰 춘고 침부시 튜몽토 라다다 제왕 진로다 제왕 첩시랑고고 총만 진로 엄마 균교 계제 창샤 창된라 송종제 제대 대배 창샤 로든기 콜라시뷰 주종 말라 조규리아 그디 동대유 상해 냠래 직조지 수도 국민 계급 인백원에 중국의 키르기스덴 계급 니부 天津 우조지 중재 튼규 여부 제조로 그디 동왔다 서구 대개 튜몽 공배라 그디 동와 상해 냠래 직조지 공배 계림 서버식도 립교로 그디 동거시 대나유 Chabalobuyi, Kikisiden Rangzhen Chungde Longosungju Songa Korwe Nimuro, Zhuxi Xi Jinping Cimzhile Pebariya Nilensho Chungwara Gazu Hajan Chimbuchung. Tadengi Cimzhile Kirgisiden Da Zhungyu Pariki Zaro Semuda Chuzhe Tobe Chepsi Te Penzun Yiji Chiba Ngarwe Ngunbata Gyegum Nibyo Jive Kongbi Lugyu Togi Lamze Durin Ke Chimbuchiri. Kyrgyzstan da Zhongyu para yunrin kimzi gyegab ki zaro nyamle chingyi la mingda gugyu te gyegab nyibyu tibara dunjung ngarwe gyachibashik dungyuri. Kyrgyzstan da Zhongyu ni kimzi yinxin nawe targu lambu gyegab nyibu tamdu zheyu. Nyilam loxia rin Kyrgyzstan da Zhongyu turib sarbe kyoyong tabju rogde zhewa gyongnyuru kongbe chungwa ta dunne gyegab nyibyu zhewa zogdenki dugab su lepxin logyu ki chuzi toshu su neyu. 중국조지 키기스디엔 공백이 각제 투급 창마리야 개세미베 갑교다 로그람낭와리야 키기스디엔 초네 독지치 쇼교인 키기스디엔 초기 중국 공전당 운이디 롱아자다 주민가 코르와라 조심 크뱅아 저시들이 쇼교다 롱아전지 착교 주영업 등교집에 피림 고속받다 조시 시진핑기 고지워 중국이야 토베 외동 초베 공백이 중재라 이면치기유 중국 개종 신진기 념용다 라바도 조시 시진핑기 개리벤다 키자방대 미망기 낙주 추수수 동기 민시배 제버스므로 롭종쇼대유 중국이 토다 바르숨도 키르기스덴기 친지 시주기 응연라 삼루동외 가져왔다 키르기스덴 초기 친닝립의 초보다 류계초보의 록다인 키르기스덴 초기 중국지기 자둔라 노덴 규르밍아 지송 냠부시와다 펜순 진조다 자냠 니벤기 멍시토 중국다 켐제 계급기 자로지와 딩섭도 동도유 키르기스덴 초기 중국초다 묘종 마주하다 냠지 님도 센제사도 뉴교 데르제 방미 벤조소 개공기 냠레 덤섭치받다 롭소다 최대 징네 슈누소 개공기 베레 덤섭치받다 돕슈웅 냠바숨라 냠도 동디 당대 서구기 된자라 송교체도유
KGS-den choki, Zhongguda KGS-den da, Uzbekistan-ji pariki jaglam zhugzhun la, gui di huda tangde,

0: kandi tuirab sarbe sashing tenbe targu lambuta, kekisiden ta zhungu zaro zhiwe zheda sarba shila gyurba chedu yu. Zhuxi Xi Jinping ki tuin nangwe kola shibu chungu chenbu shi, gega kagi nyamdu tuimung ki zhenlong la kade chobata, tibwe xiongzhang tenling ki geji zhig lamzu gyurya pendo yu. KGSDN chogi nyamzhe gezo da Shanghai nyamle zhigzu, Zhungu da Asia yume lamzu, zimling ki midab rinlu nyamle zhigzu so, chongmang dibu to, Zhungu cho da tuinjuru tamsib chede, nyamdu zimling ki shidi da tenling la songyong chedu yu, ji tenna yu. Zhaba lupu yi, KGSDN si xiong da mimang ki cipshu de, Zhungu pionjong gizhong tu, damdeo churu yu ki nizu tuinbara, toksu cimri xu na yu. Tete, Xi Jinping ki tokji xe xu bata, kongki, 중국당다세숑기 계급 진행기 제와 체배 민의 최교다 뇌즈법에 망조 내부 규제 매매 교주 대신 쇼든 뇌제 능고 집어서기 레드 뇌수 유규 야부 중심 유라 네발라라 자자기로 교리야 최신 유 중국 조라 뇌질에 넘버를 개왔다 김시 교주 집에 뇌부도 이지 유 지대나 유 제면낭 조지 계급 입이 좁다네 뷰제의 토벽군의 대륙사립의 교용 탑주록 대지와 공배 동규 고르기 중화미만 지둔계급다 키르기스댄 지둔계급기 냠제 작담다 중화미만 지둔계급다 키르기스댄 지둔계급기 윤진 김제의 자로기 냠레 칭이라 투무토 민다교받다 초니비 마조다 짐주 가고 자로 총소 격공기 초니기 냠레 익제제레라 덴바난유 섬진남외진 초니비 텐도 첸제다 롭소 미추진네 Nyanjurusuwa kyakungi nyamle yikja nishul haqzamla mingdaa goyu. Nyinti nyingung, Zhaba Lobota, Zhaba Lobani ni Shidun Pochandu, Xi Jinping da Pengli Yuanla gosu shubwe suidun shamyu. Cai Qi da Wang Yi So, Kongsi ki Chekoro shuyu.
1: Digi le kuu ne biwe ne cu, sanay tige tu cu dawa gebe ci yusun tu soji ni ga chiju, ge kub ki Zhuxi Xi Jinping ki bishu ka ka shu. Nyinti yu so chu lu, Shanghai nyamle jigzu ki uso lu shu shi, uru su zungtong Pu Jin ta, jirin na yub shi. Xi Jinping ki, di lu dawa nga bar, zungtong Pu Jin ki, zungko ro ge dung samzhi libar nao ta. Ngan cu, tup ju ki to se ta, pu ki da cho to ne, ge kub ni biu zhi wa, biu se ti hui to wa ta, chu se ti hui to wa cho su kong biu zhu gyu ro ni zhi cha gyu tie, gu zhi xie di. Tupab zai bie wo, zungku ta uru su kya kong ka gi nyam li, ding sab dong gyu tie, ngun zin jik tuin chung yu. Ge kub ni biu zu nir di zin ki, tuin gyu hul da chi xin yu bi, chum zhi mang gu to yu la, chung ni biu bi zhi ta nyam li, yang zu ge bu dar kong biu zhu wa nam ba, gyun chung chi xin yu. Anzu tabju ki nitri ta, chong yi bu tuimu to, biu zun che bar di ni. Zhungu ta uru su zhi wa, kong biu zhu wa meng xi, ngaru wa sa dian ta, kong dab ngaru wa dian ba, diu lam ngaru wa, wu dong zhu wa jie yung gyur, yi qi yu, ji dian na yu. Xi Jinping ki, ming er zem ni la, lo ge gyun do gyu gu zhu xin yu ba ta. Ge ji tu bau chu, dian ki mie ba ta, nguan ba qi ga wa gyu gin, nguan si tu bu mang tu zhu xin yu mu. Wen ya, Gekub ka ki mimang ki, jidi ta kong pi nyamli nyamge chi tuinye chibar gyundo chi mi. Shanghai nyamli jikzu ki, sikui ki dianling sungyong ta sikong kong pi la gudi donwe lengen kechin chakdu kuruyu ji ngilana yu. Xi Jinping ki, zhungu cho ki ursu cibi cho ka ta nyamtu jikzu kong pi ki chuchi la tuimung to chunmung che ni. Jikzu dianto yangzhu tupkyura rogram che ni. Korishi bu jiyogyong gyurju la nitri ta, janyam kuchim denbe zemling nima jie la guti dongwe dupshu chiru dongdu yu ji nido na yu. Pu Jin ki, yogui qi xin nyokzin qi hui geji tubab ki duntu, urzu ta zhungu jiyogyong ki tupju rogli mutu dingsab dani, janyam yi dun ta pingsui gyab yor takyong jebi, kyakong ka ki nyamde kongpi gyobu qi ni, urzu ta zhungu jiwa ti gyaga palgi jiwe bi suntu gyuru yu. Ursi cho ki zhungu cho ta, toshin pa ki zhong gyun kyung qi pa ta, nyo zon ta, nu gu, so le, jim zhu, cen zhe so, kya kong ki nyam le le xiong liu gyak ba. Mi chu rin le bi zhi, sa tu zong jie qi ni. Ge hum ni biu zhi war, chum zhe sar pa gyun qi mi pa to gyu ro, gu di dong du yu. Cho ka ki tu mo bi zhi wo, Shanghai nyam le jik zu ti, ge ji shu gin ke jin di pa ta, chu chi tu la, le chu ji we, sa kong ki nyam le di gu xing tu gyu ro yu bi. Ursu ta zhungu jikzu nanggui ki tunji nyamle la gyu ma chepar shungnu gemne, ni chigi nubat dungi chigui. Ursu cho ki zhungu cho ta nyamtu, nyamzhi ki cho ta bozir lamsu, 给我们就说不说充满了不少难去听说兄弟了兄弟给你中国阿西亚坦是的叫起没有说过去变成你们这个做起过去别我是明白从都也不能够了给我们就把它怎么呢是的点令他他给了听不到松江起就与其松不是给我们一部做大给头头
0: 규모토도구치비게지타소쿠게네튼티 공자지리나유비시 난조 튜몽기 니리보 계급 니뷰제와 균대응아 뷰제에 토르다 림보르 총왔다 개공각이 냠래라 중재 유도 사바 톱진 중국다 우즈베크스 땡기 레왕직둔 초바 뒤베테 중재 생수 튜마 톱유 중국 조지 우즈베크스 땡초다 냠도 톱주테 벤준 이치 땡도 동왔다 니베 냠래 띵습도 당대 중국다 우즈베크스 땡기 제베 조겐기 로주 사바 튜몽토 뒤뒤유 지 땡나유 시진핑기 계지 튜브블라 균도 지다르 총룡 중국 조지 중국다 우즈베크스 땡기 자시 섭도 동교로 쉐베 랑조라 요괴 동미시 봤다 응아리 균신 우즈베크스 땡초 랑의 계주도 참배 공백이 럼베토 쥐바라 갑교 체조인 초니뷰 락당 제디 배준체네 계급 니뷰 냠레기 튼진 야보족교 중국다 키르기스 땡다 우즈베크스 땡지에 숨기 작람 족준라 뷰제 토베고네 괴대 동맞다 미덥징뉴다 당구진 주종 소지 냠례 갸지 당대 200년계 타종치구 계급 리뷰 선의 비리 축제 퇴변 넘바 균두 체급 받다 변준 직례 뒤내 조 교수동과 롭수다 의분용동 소 제공 기념례 갸지 동화 제 제대 망심 지도 용화라 그대 동구 초니뷰 침진 된자 냠례 남수 비주 야부 단대 돕슈응 염바숨라 냠도 동대 동화다 된자 국송 증라 덴보르 증구 상해 냠례 직소지 수도 공도 계급 인배응은에 중국다 우즈베크스땡 계급 리뷰 텐진 우조기 중재 퇴교 야구 체조리야 퇴문토 그디단데 서구 공배 다르게 용교리야 그디동 교시 낸되나유 매지 유이후이 조시 시진핑기 고지보 중국으로 공배기 중재 개진 삼미제바라 토봤다 콜라 12령 신기 전론라 이지 땡뷰 카대조 토바라 조심 큐빙아 저시 딜레쇼주인 우즈베크스탄 초원에 중국 남부의 태릅전기 외낭 체립에 둔중라 이제 침부치기유 우즈베크스탄의 중국 계급립으로 자시 섬의 댄신 토다 바르숨도 벤준 삼시다 벤준 갑교로 치기유 조시 시진핑기 시경진외 공주 섬의 우즈베크스탄의 중국 제바라 양신 갸치베 바르동도 유진 초원이뷰 켜공카기 냠래 교용내 공비조교로 니지나유 우즈베크스탄 초기 로덴 교류민아 중국 와르기 대화 공배 동교다 계지 뒤법라 중외 균도 방키 대리 균도 강야 도미시 중국 조화다 냠도 첩시태 편준 이치 섭도 동화다 묘조 마조 갸지 동화 신뢰다 짐주 뇌교 대리제 천재소 격공기 냠례 섭도 동화 미주 중내 베리라 구대 동화 돕쇼 응엔 버숨라 냠도 동대 동화 제 제대 초니지 대화라 공배 대배 치워 용교리야 구대 동대유 우즈베크스탄 초기 중국지기 자둔라 로덴 규르민아 지속 냠부시와다 조시 시진핑기 뛰어난외 콜라 시뷰 중국 침부 시라 세두 케린 지기 요진 중국다 락당 제대 상해 냠래 직조기 공배라 꾸디동와다 계지 장샤 장대 튜몽토 송종 제대유 지송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산에 디교 튜츠 다와 게베 츠 이순주 소지 니가 치조 게컵키 조시 시진핑키 비르카크쇼 니동 소초르 상하 냠데 즈조키 우소르 쇼시 몽고 게컵의 총통 홀리스 호타 제제나오시 시진핑키 중국타 몽고니 리조 지우에 김치 인베 지디 냠네 타 소송 조시 냠리 냠게 제 저교니 토도 발송토 게홍니 뷰지웨 조균타 지도이 중국 초키 중국타 몽골키 지워티 타골친지키 내법케 진토 무튜샹네 몽골초타 냠토 텁주이티 평수이치 지수 사디엔토 동화타 니베냠리 띵섭도 동화 망심직튕요왈 구디동화 지치니 기흥니뷰 교용키 텁주로대 지활 기도타 순수 응로마오네네 중국타 몽골키 레왕직튕속속교로 구디동교인 시디나유 지진핑키 총이뷰 中国塔蒙古指挥孔别克 Chipsy 给蒙西撒点单列 파주기 中国矿别起，他国给克拉，可可开进扩张前提。阿加坦怎么能给矿别来？你这些人员，中国塔早做年了，丁色不动用呢。蒙古给克起，清真西区去，去学做一遍。蒙古桥起，中国桥塔，休息天，平时一起举马接班，三天土动瓦塘。鸟做马脚塘，所列行列跌列，帮米边交所年了，做多大呢？给后你不要指望举马接班，给人三百里票了，估计动都有。 蒙古桥区中国几个集团，露天居民啊，老林大家不谈。台湾里中国阿矿区开这特别别，恰恰是金吧。新疆塘、平江、香港集团主要一边，廖天长们呢，中国能适应。主席习近平去台南会，可是一部全国进步集团，面积区两万九千多组别多细体，怎么能集体地价了？新疆塘，根据矿别的规定。
0: 国内人心去接纳了，肯定就不这个天，去年开始点阅遍，蒙古去中国大连图，听莫他老林大队员及送不是，蔡启堂王一所，孔泽去接着拿学不是。这个内部呢，别别人说，三年这个投资大瓦几百次送去数据，人情啊着了，结果给主席习近平给滚得盆里元气，别是开个了，格里克斯电器总统扎巴罗布也滚得扎巴罗瓦大连图。 格里克斯电集团结构的结构陆军电子相处宽度是过难于彭丽元气，扎巴罗瓦达连度，中心个性杂志的电别准时撤掉了西瓜的，但是结构内部做大的观点，连度格里克斯电的水军人力针对了西瓜难于彭丽元气，电子相处宽度相比坚固的，容大所及所在，比如例行村党能把它抓被讨论，格里克斯电美丽的陆军人员六十所在的水军的，推门门一边做被控诉案于。 中国党格里克斯电内部水军人力怂恿的军政七局长期不积极。中国党格里克斯电结构内部，每区人力比例七十七十多万的，忙什么制度七十七十多个，人口七个月接送于。结构内部做大的观点，同中国的格里克斯电区内部，两支团人力比例，中国人力比例西北局在针对了亚西南瓦的这格里克斯电的人力的开局单位全国针对了亚西新，矿能人力。 中国的格里克斯电结构内部人力比例的平均解析的证据里啊，规定扩大东格西电南域。格里克斯电集团结构的结构陆军电子相处抗力，格里克斯电的人不脱学的结构电子相处抗力也不大，电子相处抗度廿二万人为计，格里克斯电的密度的偏界陆军参与。这个来看呢，比外呢是。 到个别刺激人不准级别，定期抽屉断天就准备脱。中共中央局级级书记、级级主席、中央文委局主席习近平去综艺开庆，党脱党谈，党共去确实跟着团结讨论机关系吧，比如不是。第二，级级主席习近平去，你当江苏旅到出不呢？你当你所处旅到准备派了去，只管那么些开庆去，那就是。综艺呢？
1: 当期当了脱党切切，新年当了脱党也不切脱不谈，当年共切呢，新年当立共切脱，当年共切牌，你把土当脱党谈，当用给都市做做动物谈，当脱党谈，当用给坚持团结机会，人家当做做谈，当用谈连起不用去，当脱党谈，当用去确实坚持团结七个天，七到我的去了外，确实去坚持西都这年，坚持西不谈，坚持苦了哇。 建筑主部节节年，党用给年度同济级别，南部省部三天台 PK 东区是年度签约。 中医呢，住宿卡塞塔，冷着卡塞银边，坚持嘛啦，就上到冬季。当托他们谈，当用去过去啦，胸量加不谈，连起把顶住也不起把，忘记苦叫啦，都归村间去受，吃了冬话，忙做给这边松江吉不少的命令，冬季谈，冬做去。